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ing figures of our times. Now, our guest is an artist who has opened a new chapter in Korean ink painting by combining traditional sumukhwa with LED lighting and media art. Now, after being appointed to the board of the Sejong Center Foundation last year, she's also helping bring Korean art to the global stage. Please welcome Korean ink painter Ryu Jae-chun. Hello.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can 네.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2: Hello, global crunchers. I'm 유재춘. 안녕하세요. K-스묵 유재춘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 스묵을 기술과 융합해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Hello and nice to meet you. So she is a Korean traditional ink painter and she is combining the traditional ink painting with technology to spread it globally. Well, welcome once again. Now, I've seen you in so many interviews, media interviews, so it's exciting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like this. How does it feel to be here in the studio today?
3: 뉴스나 인터뷰에서 자주 뵙던 분을 이렇게 실물로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작가님께서는 오늘 이 저희 컬처 크런치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2: 아, 여기가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작업실에서 네. 늘 혼자 작업을 하고 조용하게 멈춰 있다가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오니까 기분이 엄청 상쾌해지고요. 그리고 제 그림 속에 빛이 비치는 기분이에요.
0: So she said the studio looks beautiful and usually she's always alone at her studio working on her art. But it seems like the studio is adding light to her artwork back in her own studio. That's a very beautiful way to put it. Thank you. Now, for many of our international listeners listening right now, Korean ink painting or sumukhwa may be unfamiliar. So if you had to describe its charm in just one sentence, what would you say?
3: 사실 해외 청취자분들에게 수묵화라는 장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수묵화의 매력을 작가님께서 한 줄로 말씀해 주신다면
2: 한마디로 네. 하면 여백의미,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않은 무한한 상상의 세계?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0: Wow. So the beauty of Korean ink painting or sumukhwa, she said, would be the beauty of space. It seems empty, but it's not empty. And it's the world, the infinite world of imagination. Wow. So let's enter the world of Korean traditional ink painting right now here on Brunch Club today with Ryu Jae-chun. Now let's dive into the segment right away with our keywords. Could you please open this first keyword?
3: 이제 브런치 클럽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2: 네, 오픈하겠습니다.
0: All right, so it's innovation.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 이 키워드 골라주셨을까요?
2: 아, 저에게 첫 번째 키워드는 innovation. 저에게 K-스묵과 같은 의미예요.
0: Okay, so it means K-스묵. Korean traditional painting, and that is why she chose this very word, innovation.
2: 네, 혁신을 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0: 네, 네. So it's all about using innovation, innovative ways to not, I guess, get rid of tradition, but using today's modern language to let tradition be known. Worldwide. Oh, interesting.
2: 예, 한지와 머규의 LED 빛, 미디어 아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그것을 오늘의 기술과 만나 미래로 번지는 것. 그것이 K-스묵의 혁신입니다.
0: Okay, so the innovation of K-스묵 would be using LED, media art, and digital technology to spread it towards the future. Okay, so looking at works like your famous works like Portrait of Nature, Majestic Mountains, and Waterfalls, I'm struck by their incredible scale. They're huge. What kind of energy do you feel while standing in front of such a massive canvas? And after pouring so much into a piece, how do you feel, I guess, physically and mentally?
3: 작가님의 이제 자연의 초상, 묵산과 폭포, 화폭.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작품을 보면 스케일에 압도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화폭 앞에 섰을 때 작가님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거대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나면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듣고 싶어요.
2: 아, 네.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화풍을 피고 그 붓을 들면 우선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해요.
3: 네. 네.
2: 자연은 멈춰있지만 멈춰있지 않잖아요.
3: 그쵸.
2: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또 달이 뜨고 해가 뜨고.
3: 네. 예. So when I stand in front of the canvas to work on my art, I concentrate, focus really hard. And when I think of nature, it's always moving, right? The wind, the rain, and the moon rises, whatnot.
2: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붓을 들고 화면에 그대로 담아요.
3: 아.
2: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필터링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3: 아, so I use the brush to sort of filter that nature onto the canvas, and I meditate and I pray to create great art pieces.
2: 네, 그래서 그림이 다 그렸을 때는 많이 지치죠. 지쳤을 때는 이제 또 이렇게 조용히 또 명상하면서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3: 네, 지칠만 할 것 같아요.
2: 네.
3: So she feels absolutely drained after working on this huge artwork on a huge canvas. But then she would recharge herself through meditation, whatnot.
2: 예. All right. 마라톤을 하고 나서 이렇게 속을 다 이렇게 속이 다 비어지는 것처럼 네. 아주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3: So you know how like when you run the marathon, it feels like everything empties out from your body, right? So just like that, after working on a huge art piece, she feels a sense of catharsis even. Oh, 놀랍습니다. Well, I heard you climbed China's famous Huangshan Mountains as well and made countless sketches while you were there. So I'm wondering, when translating that grandeur onto paper, what's most important to you?
0: 중국의 명산인 황산을 또 직접 오르시면서 수많은 스케치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 네.
0: 눈앞에 펼쳐진 이런 거대한 대자연을 화폭에 옮길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2: 네, 자연의 맑은 기운, 자연의 맑은 기운 그 에너지를 우선 제가 그거를 담고 그다음에 그거를 화폭에 옮겨서 제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그 자연의 좋은 기운을 또 담아가기를 제가 바랍니다.
3: So it's all about that fresh energy that nature has. She would first of all receive that all onto her, like soak it up, and then she would reflect that onto the canvas so that everyone who's looking at her artwork would also receive that nature's energy.
0: 좋습니다. Oh. Well, on a lighter note, do you enjoy hiking in your everyday life as well?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혹시 평소에도 좀 등산 즐기시나요?
2: 네, 이제 스케치를 위해서 등산을 좀 다니고 있어요.
3: 아,
2: 네.
3: 네. So for her sketches, she is doing some hiking to the mountains. 아, 스케치하기 쉽지 않네요.
2: 그렇죠. 네.
3: Yeah, it's not easy to sketch because she has to go on these mountains. All right. Well, when people think of traditional Korean ink landscapes, they often imagine something very static, almost museum-like.
0: 되게 전통 한국화나 수묵 산수화라고 하면 박물관에 박제된 정적인 그림을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한국에서 최초로 수묵화 NFT까지 발행하면서 엄청난 파격을 주셨어요. 이 파격적인 행보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3: So you became the first to release even an NFT of the ink painting of Korean traditional art. What inspired to make this bold move?
2: 네,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묵화라고 하면 옛날 그림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3: 그렇죠.
2: 우리의 가장 좋은 정신적인 한국의 정신을 담은 그림인데 그 한국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 정신에 옮기려면 어떻게 할까 늘 고민했었어요.
3: So she always thought about how she can use this traditional art, that good vibes and energy that it naturally has. How can she use the modern language to really let it be known today?
2: 예, 그 고민을 하다가 NFT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NFT를 제가 시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 월화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한국화 최초 AI 수묵산수화인 월화가 월화는 대단했어요. 월화가 나오면서 이제 순식간에 200점이 완판되고 10초 만에 완판이 되면서 이제 언론에 60개 언론에 알려지면서 제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네. 작품이 워라예요.
3: 너무 놀랐습니다. So at the end of that deep consideration, thinking about how she can introduce this traditional ink painting or 수묵화 today, she thought about NFT, and that is how AI, the moon, came to be. As soon as it was released, it was sold. Over 200 pieces were sold, and she was covered in over 60 different media outlets. And that's when she actually became known to the world as a 수묵화 artist. Wow. Well, you also pioneered LED ink painting and even received a patent for digital Korean painting. Now, since light interact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the hanji,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and the density of the ink, I imagine it took countless experiments. Can you tell me what the process was like? 또 LED 수묵화라는 전대미문의 장르를 개척해서 디지털 한국화 특허까지 받으셨잖아요. 네, 한지의 두께나 먹의 농담에 따라서 빛이 번지는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완성하기까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랑 또 성공 이런 경험, 실험을 겪으셨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2: 네네. 그 이제 한지 LED 수묵화를 제가 특허를 냈잖아요. 네. 근데 한지는 숨을 쉬는 재료예요. 그래서 먹의 농담이나 말씀하신 대로 한지의 두께,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 심미적인 느낌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패는 수없이 거듭되었었고요.
3: 네. 네. So hanji,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it actually breathes like sort of living paper in a way. And like I said, the density of the ink and the thickness of this hanji paper would make the ink spread differently. And because of that, she had to go through a lot of trials and errors.
2: 예, 그게 이제 제가 전통 이걸 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LED나 기술을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밤에 작업을 많이 해요, 화가들이. 네. 밤에 작업을 하고 나가보면 세상에 조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지금 이 세상의 꽃은 또 조명이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착안이 돼서
3: 그런 사고의 발상이
2: 예, 사고의
3: 있었던 거예요.
2: 사고의 발상에서 이제 예, 조명을 칼라로 네. 그것도 한지에 비추게 된 게 이제 LED 특허가 나오게 됐고 뭐 와우. 실패하고 뭐 도전하고 그 과정도 또 공부기 때문에
3: 네,
2: 그 과정도 힘들었지만 즐겁게 아주 오래 걸렸어요. 네.
3: 네. Oh, wow. What a process. So she thought of LED and technology as ingredients for her ink painting, and they usually work during nights. And when you go outside at night, you see all these different lights outside, right? And she thought maybe light is the flower of the modern times, and she thought of using it on her painting like an ingredient. And it wasn't easy. She had to go through a lot of trials and errors, but nevertheless, that's how LED ink painting came to be, and she completed that patent process. Wow, it's amazing. Well, in a recent column, you even write columns, right? You wrote that the spirit of ink painting perfectly aligns with the ideal ecosystem of the AI and the robotics era that we're living in. Could you explain what you mean by the spirit of ink painting? 칼럼도 쓰시잖아요. 또 네. 최근에 쓰신 칼럼 중에 수묵의 정신이 AI 로봇 시대의 이상적인 생태계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 수묵의 정신이 뭔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수묵의 정신이 AI 시대의 이상적인 생태계 모델과 닮아있다는 것은 네. 수묵이 가진 비움과 조화, 균형과 공존의 철학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썼었어요.
3: 비움과 조화 그리고 공존이라고 그쵸, 하신 거죠.
2: 균형과 공존.
3: So what she said is the spirit of ink painting perfectly aligns with the ideal ecosystem of the AI and robotics era because it's all about harmony, emptying out and coexisting as well as balance, the very core values that we need in these modern times.
2: 예, AI 로봇 시대에는 기술이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되잖아요. 네. 그 속도만큼이나 인간성의 감성, 그리고 윤리,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해요. 수묵의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자리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3: So technology moves really fast these days, right? It develops, changes really fast. But what we need is that human emotions and the ethical aspects and the harmony with these technological aspects. And space isn't just about something that is empty or void. It's all about our human breath as well.
2: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수묵 정신은 비움과 조화, 균형과 공존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과 AI, 로봇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 생태계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3: Ah, so once again, in a nutshell, the spirit of ink painting, it really delivers the emptiness, harmony, as well as coexistence and balance that we need in this AI and robotics era ecosystem. Oh, wow. That's amazing. Very beautifully, nicely put. Now, many artists say music also inspires their creative process, you know, because being creative isn't easy. You need sources of inspiration. Do you listen to music while working as well?
0: 많은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작가님도 작업하시면서 음악 많이 들으시는 네. 편이세요?
2: 많이 들어요.
0: 많이 들으시구나. 그러면 우리 크런처들에게 내 최애 음악이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한 곡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2: 예, 바위꽃.
0: 바위섬.
2: 네, 바위섬.
0: 네.
2: 바위섬.
0: 이었죠? 네네, 바위섬. 이 곡을 왜 최애 곡으로 선택해 주셨죠?
2: 그냥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이제 제가 음치예요. 노래를 못해서.
0: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으셔서.
2: 아주 안 좋은 음치예요. 근데 그래도 노래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위섬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 작품 중에 네. 더 웨이브가 있어요.
0: 네.
2: 예, 그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제가 파도, 그 바위, 본래부터 많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였던 거예요.
3: So she chose 바위섬, Rock Island. And this song is actually something that she sang way in the past. She said she's not a good singer, but she sang this. And there is a work that art of hers that's titled The Wave. And she realized after listening to this Rock Island or 바위섬 that she had always had love for natural aspects such as the wave and the rock.
2: 네, 제가 묵산도 그리지만 네. 바위를 워낙 좋아하고요.
0: 네.
2: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0: 네.
2: 커다란 돌이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파도가 치어서 비어졌다 채워지고 또 기다림과 치유
0: 네.
2: 그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지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림도 그렇게 그리시듯이 네. 음악도 뭔가 바위 이런 자연과 관련된 걸 좋아하시는
2: 그렇죠.
0: 것 같네요.
2: 그래요, 맞아요.
3: Alright, so she not only likes to paint majestic mountains, but she also likes waves, rocks. Rocks don't move, right? As the waves come and go, it empties the space and fills it again. And she just likes that flow. And so let's take a listen to her favorite pick. Here is 바위섬, Rock Island by 김원중. We'll continue the talk after that, so stay tuned.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바위섬 Rock Island, one of the recommended songs of Ryu Jae-chun, our guest of Brunch Club today. Now, that was a song by Kim Won-jung. But before we continue the talk here on Brunch Club, let me give you a short announcement. Shape the future of Arirang Radio today. Check out the 2026 Arirang Global Listener Survey via our website or mobile app. It's a quick 5-minute survey, and your opinion means the world to us. Join us now and let your voice be heard. Now, welcome back. We're joined by, once again, master of Korean traditional ink painting, Sumukhwa Ryu Jae-chun. I'll reveal the second keyword now. 제가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connection.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골라주셨죠?
1: 네, 이거는 연결이잖아요. 네. Connection이 예, 달. The moon, 네.
0: Okay, the moon.
1: 예, 달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달은 하늘에 하나만 있어요. 네. 근데 전 세계에 달이 있죠. 예,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작가 관객을 연결하고 아.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 수묵이 세계인과 만나는 연결이 되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0: So connection, it's also related to the moon. The moon, there's only one moon in this world, right? But you can see it everywhere in different countries, wherever you are. And there's the east-style moon, the west-style moon, and there's also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it's all about connection, is what she is saying. So that is why she picked this particular keyword. I see. Well, last year, you became the first Korean artist to hold a solo exhibition at Katara Cultural Village in Doha, Qatar, where your work captivated the royal family and local media there in the country. What do you think resonated most with audiences there?
2: 작년에 작가님께서 카타르 도하의 카타라 문화마을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개인전을 여셨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왕실 또 언론을 매료시키셨어요. 현지에. 카타르를 사로잡은 비결은 뭐였나요, 작가님?
1: 네,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수묵의 고요함과 그 정신성이 이제 그들과 같이 교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0: So she believes that calmness and the spirituality of Korean traditional sumukhwa or ink painting left an impression and resonance to the people there.
1: 네. 그리고 달 문화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달을 그리니까 이제 조금 친숙하게 느껴졌고
0: And because she draws moons and because Qatar also has that culture around moon, that felt familiar to the local people.
1: 예, 다른 데서 이제 볼 수 없었던 수묵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신 게 수묵의 번짐,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제 그림이 이제 평화와 치유 이런 거를 상징을 하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그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0: 아. And also, they have not seen this ink painting before. Ink spreading across paper. And she draws about peace and healing, paints about peace and healing. And those symbolic meanings were able to resonate with these content and value of her work.
1: 네, 제가 카타르 도하에서의 전시는 네. 이제 제가 한국 수묵, 케이수묵을 네. 그리면서 가졌던 우리 한국의 정신성과 그다음에 케이수묵의 현대성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케이수묵이 한국을 넘어 중동과 세계의 관객들에게 공감을 선사하고 또 감동을 준 부분이 예, 세계화 될 수 있는 확신을 준 전시였어요.
0: Oh, and this particular exhibition in Doha really gave her that certainty that K Sumuk or K ink painting can really connect the world and also expand to the Middle East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it gave that
2: certainty for sure. Well, as an artist, what does it feel like when people from a completely different culture like Qatar, the Middle East, connect with your work?
0: 이렇게 낯선 문화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면서 뭔가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실감할 때 화가로서 기분이 어떤가요? 전율을 느끼실 것 같은데.
1: 아, 이번에 그 이제 달 그림 앞에서 달과 수목 그림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시는 카타르 왕실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보편적 예술로서 우리 제가 그린 수목이 이렇게 세계인의 감성에 또 감동을 주는구나. 엄청 감동받았죠. 네.
2: So one of the royal families in Qatar, after looking at her painting, they started crying, tearing up. And she thought, wow, my painting can resonate with people globally. And it's a universal sort of feeling and reaction that you can expect. And so she was really touched and impressed by those reactions as well. Wow.
1: 예, 수목이 조용하게 번지잖아요. 네. 달도 뜨겁지 않잖아요. 그쵸? 은은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은은하게 번지고 달이 비추는 게 아, 이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 걸 이제 스스로도 느끼고.
2: 그러게요. 그 잔잔함이 주는 그 위로가 있는 것 같은데.
1: 그쵸?
2: So ink, it spreads gently on paper, right? And the moon also is very subtle. It's not like burning hot. And that sort of vibe provides a sense of healing and that therapeutic sort of experience to the people who view it. All right. Well, I wish I could also take a look at her paintings in real life, too, someday. But moving on, your latest 2026 exhibition was titled Moon and Waves, right? The moon appears throughout many of your works. It's the key sort of subject. What does the moon symbolize to you?
0: 최근 마친 2026년 전시 타이틀이 Moon and Waves, 언급하신 달과 수목이었습니다. 그간 작품들을 보면 달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에게 달은 어떤 의미의 존재인지 궁금하네요.
1: 네. 네. 그 인터뷰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몇 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달이 저한테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일 수도 있고 제 마음에 뜬 달이에요.
2: So it's not just the moon that we see in the sky for her. It's the moon that's in her heart, her mind.
1: 예, 달을 보고 치유, 평화, 희망입니다. 치유는 위로잖아요. 네. 위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나 전 세계에 필요한 평화. 그리고 또 잔잔하게 비추면서 또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2: So it has three key meanings. First of all, that sense of healing and peace that the world needs right now and hope.
1: 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의 달은 동양의 정신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달빛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죠. 부드럽게 감싸안고 물결과 파도 위에 숨이면서 자연, 인간, 우주를 하나로 이어주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달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이 지금 Moon and Wave는 제가 이제 평생 가지고 갈 주제예요.
2: 네. So in the Eastern world, Eastern culture, the moon it has a unique spirituality. So it doesn't shine strongly. It's really subtle. It's really gentle and it reflects on top of the water or the wave and it connects the nature, humans and the whole universe. It's all about connection. And she will bring the subject moon and waves throughout her career and in the future living as an artist moving forward. All right. Very deep and very, I guess, Eastern as well. Well, we also introduced you to today as a board member of the Sejong Center Foundation, a role you took on last year. How does viewing the arts and an administrator differ from viewing them as an artist. 앞선 소개 멘트에서 세종문화회관 재단 이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해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작가님. 그죠? 네네. 아티스트의 시선과 이 행정가의 시선은 꽤 다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1: 네, 조금 달라요.
2: 네, 어떤 차이점을 느끼고 계세요?
1: 먼저 아티스트의 시선은 내면에서 출발을 해요. 내면에서 출발해 작품으로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2: 네.
1: 뭐 문화 행정가의 시선은 그 예술이 사회 속에서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는 생태계를 보는 것이에요.
2: So the major difference would be for an artist, everything starts from the inner world inside you. And you express that through your artwork to the world. But as an administrator, you try and maintain a change or something throughout society. So I guess that's the main difference that she said. 그러면 what goals do you hope to achieve in this new role? 그럼 이사로서 새롭게 품게 된 포부가 있으실까요?
1: 네네. 이제 아티스트는 하나의 작품 안의 세계를 창조한다면 네. 문화행정가는 그 작품과 작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잖아요.
2: 네.
1: 이 두 시선이 달라요.
2: 네.
1: 제가 이제 작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협력해 나가실
1: 네,
2: 수 있겠네요.
1: 협력할 수 있을 것
2: so an artist would create their own world through their art piece, one work, right? Through their work. But an administrator creates the ecosystem between the artists and the works that they create. Because she understands that perspective from an artist, she can closely collaborate with other artists moving forward, creating a better ecosystem for them. Well, K-pop and Korean content are enjoying tremendous global success these days. What do you think Korean visual art needs in order to become a major force in the international art world as well?
0: 지금 전 세계가 K-pop과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죠. 이 황금기에 우리 K-미술이 글로벌 미술 시장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나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 이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네. 고민하고 어제도 그저께도 고민한 그런 지금 질문이에요.
2: 네. So this is a question that she thought about in so much depth and over time, even yesterday, last night.
1: 그렇죠. K-컬처.
2: 네.
1: 이미 K부터서 K-컬처잖아요.
2: 네.
1: K-아트.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2: 네.
1: K-미술.
2: 네.
1: 그래서 K-미술이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2: 네.
1: 한국적 정체성을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인데 한국적 정체성은 지금 카타르에서 스무카를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만이 가진 예,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So in order to make K-art become the, I guess, center of global art, it's important to use the global language to express Korean, I guess, identity.
1: 그래서 세계의 언어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보편성.
2: 네.
1: 미디어하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2: 네.
1: 미디어와 AI 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술을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2: Okay, so technology is an ingredient and universal language is needed to spread K-art and that would be media and the AI collaborating together.
1: 예, K-미술의 핵심 전략은 전통의 현대화 와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생각해요.
2: So it's all about turning tradition into something modern and creating that whole ecosystem for all this.
1: 전통의 현대화 K20이죠.
2: 네.
1: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뭐 미디어 AI 지금 그렇게 하면 되고요.
2: 네.
1: 그래서 K20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Okay. So we can just use the art system, the media art system that already exists in the world and we can use K-sumuk or K traditional ink painting

0: 그러니까 비어 있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네.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있는 공간이죠.
1: Oh, so something void. An empty space isn't just empty. It is breathing to receive something new.
0: 예. 제가 그리는 수묵화에서 여백은
1: 네.
0: 예, 여백의 작품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호흡의 공간이에요.
1: Oh, so all the void, the empty spaces in her ink paintings or 수묵화 is a space for the art, the artist and the audiences to meet.
0: 예, 그래서 비움은 철학적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1: 네.
0: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1: 그쵸.
0: 공부도 그렇고 그럴
1: 네.
0: 때 쉬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웨이브하고 연결돼서 이제 선택했습니다.
1: Oh, okay. So emptying everything out, that void, is actually very philosophical, and it's a process of preparing, or the time of preparing as well. If you think too much, you might become overwhelmed with thoughts, right? So you always need rest. And for that rest, she worked on her work, artwork, The Wave, as well.
2: 네, The Wave. 가 이제 그 심을 위한
0: 그쵸.
2: 작품인 거네요. 그죠?
0: 네, 네. 다음
1: Alright.
0: 다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비어 있지만 빈 공간에서는 우리가 무한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1: 네.
0: 상상력이 이제 증대되죠.
1: So you're preparing for something that comes next. And in this empty space, it's an infinite world of imagination, right? So you can fill it with everything. Basically.
0: 예, 저는 그래서 이 여백과 비움 안에서 치유와 평화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믿어요.
1: 아, and she believes that you can create the energy of consolation, healing, and peace in that empty void space within her paintings. Wow, very nice and very philosophical. Now, unlike oil painting, though, ink painting can't simply be painted over once the ink has spread, you know. Once it has spread and smudged, spill, that's over. Has working in such a medium influenced the way you approach life as a person, perhaps?
2: 수묵화는 우리 캔버스 유화랑 달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위에 덮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번져버리면 끝인데 화가가 아닌 인간 류제춘의 삶의 태도에 이런 장르가 가진 특성이 일상 속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까요?
0: 아, 그래요. 오. 그림을 이제 네. 대학에서 네. 동양화 서양화 나누는데 네. 그 그림 어느 장르에 따라서 성격이 좀 바뀌어요.
1: Oh, so your personality as an artist actually tends to change depending on what sort of art you study. And she studied Eastern art in back in university.
0: 네. 수묵화는 한 번 붓질이 붓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매 순간 집중하고 책임이 필요해요.
2: 정말 한 그 뭐라 해야 되죠? 획에도
0: 그쵸.
2: 정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 So with ink painting, once you have used the brush to paint ink onto the paper, that's it, you know. There's no way of covering it up or redoing it. So it requires a lot of focus and concentration.
0: 예, 그래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1: 네.
0: 그다음에 대범함과 진중함. 네, 실수하면
1: 네.
0: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죠.
1: 네.
0: 그래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는 붓질을 한다고 해요.
1: 네.
0: 연습해요.
1: So you can't be making mistakes because one brush, if you make a mistake, if it goes wrong, then you have to throw it away, right? So you need that calmness, a lot of focus, and you also need that boldness, courage to draw what you have to draw or paint what you have to paint.
0: 네, 지금 제가 36년, 올해로 36년 지금 한국화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도 연습해요.
1: And she's been painting with ink for 36 years now, almost 4 decades, but she still practices and practices until today.
2: 놀랍습니다. 이게 약간 명상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0: 네, 수련이에요.
2: 수련, 정말.
0: 수련, 네. 기도하는 거랑
2: 네,
0: 똑같아요.
2: 네, 진짜.
1: So all this practice to me sounds like meditation and practicing as well to become someone better, like an artist who's better at it, because you really have to focus and put so much energy into that one brush

0: that you paint onto the paper. All right. Well, I guess that has also reflected how you look at life too. 이렇게 수련을 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성격이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그죠?
1: 네, 맞아요.
0: All right. Well, just as paintings have empty space, our lives too have moments of emptiness too. You know, when you face creative blocks or difficult times, how do you refill that space within yourself?
2: 계속 언급하신 그림에도 여백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여백이 생기잖아요.
1: 그렇죠. 네네.
2: 네, 슬럼프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작가님은 스스로 마음의 여백, 이런 슬럼프나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이 여백을 채우시나요?
1: 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 네, 네. 그 여백의 빛처럼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진이 다 된 거예요. 네. 마라톤을 뛰어서 소진이 다 됐을 때 또 뛸 수가 없잖아요.
2: 그쵸.
1: 네, 그럴 때 자연을 찾아가서 산을 오르는 산책을 하거나.
2: 네.
1: 물멍을 해요. 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2: 어떻게 보면 그 비움 상태에서 더 채워나가시는 그런 네. 느낌이 들기도 해요.
0: So when she feels that sense of fatigue, you know, it seems like running a marathon. After running a long marathon, you feel really drained, right? So you can't do anything, and she doesn't do anything at all when she experiences a sluggish moment or a fatigue moment. And so she just looks at the nature or she goes hiking on the mountains and fills herself again with those nature energy.
1: 예, 그렇게 쉬고 나면 또 하고 싶어져요.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0: And after having that time to just let things be, just taking a rest, doing nothing, looking at nature, and also she mentioned looking at the water, just dozing out like that, doing nothing, just staring at water for a long time, then she sort of feels that energy again and that urge to paint again. And that's how much she loves painting and enjoys it.
1: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니까 인내심이 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2: 네.
1: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2: 네.
1: 재미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하죠. 본인이 네.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2: 그러게요.
1: 평생 할 수 있죠.
2: 네.
1: 네네.
0: So what Jaechun said is people think because she has been painting for almost 40 years, right? People would think she has a high level of perseverance, but it's not about that. She really enjoys painting, which is why she's able to do it until today.
1: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과거의 오래된 그림이다.
2: 네.
1: 이런 얘기를 좀 덜어 들어서 제가 그거를 현재 미래로 네. 옮겨놓은 게 K20이고요.
2: 네. 그 네. 고민을 하시고 K20을 탄생시키신 것도 뭔가 노력과 고민의 결과인 것 같아서.
1: 그렇죠. 대표 네. 작가가 네. 이제 되었죠.
2: 그렇죠.
1: 네네.
2: 너무 인상적인데.
0: So she has turned something traditional into something modern, something we call K20 these days, which is also really inspiring. And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ask you about your future plans and goals.
2: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하신 바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네. K20을 AYI 융합해서 한국적 미학을 바탕으로 그 예술을 기본으로 그거를 국제협력과 문화외교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고요.
0: So she wants to play the role of converging AI with K-sumuk or K-ink painting to make it become the center of cultural and diplomatic ties and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1: 네, 그리고 K-sumuk이 한국형 예술 브랜드로 예,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0: And she's going to keep working hard to turn K-sumuk into a Korean art brand in the future. Well, thank you so much. 1 hour has gone by so quickly. I wonder how your experience today here with us was.
2: 한 시간이 정말 빠르

0: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떠셨어요?
1: 이 방송이 우선 굉장히 즐겁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먹이, 무리해서 네. 먹이 번지듯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네. 예, 여러분에게도 여백과 제 그림의 여백처럼 여백과 따뜻한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0: It was really fun. And just like ink spreads in water, time really flew. And she hopes that this time was bright and happy for all of you as well. Well,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Here is 잘하고 있어, I'll Be There by 황치열. 작가님,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1: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Bye-bye.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in K-pop, and we'll provide that artist and our listeners with that stage, with our tiniest stage. And we have him back in the studio today, not as Chibun, but as The Vain.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he Vain입니다.
0: 와! 아니 사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더베인이라는 페르소나가 또 있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네. 또 이제 스포일러로 앨범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바로 진짜 나가시는 날에 나를 다시 잡고 오신 건데 지금 많은 팬분들이 이미 뭐 블랙을 들으면서 지금 채팅이 난리 나고 있어요.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So if you didn't get a chance to watch this a few weeks ago, he was here as Tebowun, which is his real name. But he has another persona, which is The Vain, and he did tell us during that interview that he was going to be making a comeback. He was working on an album, and so we were just like, no, we have to cement you coming back into the studio as soon as possible. And we did. And so he's back in the studio. A lot of the fans are dropping by just in time. And we are going to talk a lot about the album for today.
2: 오늘은 준비할 게 좀 많기도 하고 또 역시 라이브를 또 많이 준비해 주시기도 하셔서 뭐 이것저것 할 거는 많고 좀 바쁘긴 할 건데 네. 이번 앨범이 제가 보니까 13곡이더라고요.
1: 맞아요. 13곡 풀로 가득
2: 그러니까 넣었습니다. 정말 네. 제가 데뷔가 2000년대 초반인데 진짜 우리 때의 만큼의 정성을 들인 앨범이더라고요.
1: 네. 정말 진짜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2: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능하다면 너무 지루하지만 않으면 제가 앨범을 좀 분석을 하고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싶기는 한데 괜찮을까요?
1: 저는 너무 좋죠.
2: Okay. 네. So I hope that it doesn't get too boring, but he released a 13-track full-length album. Now I debuted in the early 2000s when that was like an average like 12 to 15 songs was the average at the time, but yeah, he said he put a lot of work into it. And I was doing some research with the album, and I noticed that because he put so much work into it, I want to try to talk as much about the album as possible today. So I hope that that's not too boring for our listeners as we talk really deeply into the album. But let's jump into some warm up questions.
0: 지난번에 오셨으니까 이제 약간 우리 밸런스 질문이 좀 워밍업이 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1: 네.
0: So we're gonna warm up a little bit with some questions. I need to know, for the rest of your life, if you can only choose to perform in one time frame, which one would you choose, day or night? 평생 이 시간대만 공연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낮, 밤?
1: 저는 밤이요.
0: 밤이요. 자, 사실 더베인 씨 지난번에 이제 우리 보은 씨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제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셨는데 솔직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세요. 아티스트마다 다르거든요. 이 시간대 라이브 괜찮다. 아니야 나는 한 5시 6시가 넘어가야 오후 5시 6시가 넘어가야 내 목이 좀 풀린다.
1: 근데 그거는 약간 리듬을 바꾸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한데
0: 본인은 좀 어때요?
1: 저는 이제 그런 그 아침에 노래 못하는 뮤지션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뭐 오전에 일을 할 그냥 노래를 할 일이 있으면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0: 그러니까 좀
1: 많이
0: 전날부터 해서 좀 마음의 네. 준비를 하고 좀 일찍 일어나서 좀
1: 네, 좀 컨트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2: That's cool. So he would definitely love to perform at night. And I was asking him, okay, be honest with me, because I know that this could be pretty early, and you did nail the live performances last time. But is this like, do you need a certain time frame to be comfortable in your voice? And he's like, not really. For the most part, it's just if he has work in the morning, he'll try to prepare himself like from the night before and get everything ready so he can do that.
0: 자, 이거는 우리 지금 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음악적인 얘기도 좋지만 이런 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2: 자, for the fans, this question is for the fans. Would you rather date your ideal type or somebody who i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you?
0: 자, 이상형 만나기 versus 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1: 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0: 이상형은 내 기준에 뭐 외모가 됐던 성격이 됐던 그러는 거고
1: 네.
0: 좀 그쵸 그 차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 차이인 거예요.
1: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0: Okay, so his 네. ideal type is something that he needs. 자 이쯤에서 이상형?
1: 이상형은 딱히 없습니다.
0: 자, 자, 네, 자, 되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나 아, 이렇게 대답하는 아티스트를 위한 질문을 따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아니, 자.
1: 단계적으로 그 한 10개 정도의 관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첫 뭐라고 해야지? 첫 인상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또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또 잘 통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0: 이럴 때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아티스트 분들이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던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이 배우가 했던 역할이 너무 괜찮았어요. 있던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뭐 전지현 씨가 정말 많은 분들의 이상형이고 막 수지 씨도 한때는 뭐 정말 약간 그 딱 이미지가 있고 어떤 작품에서의 딱 그게 있는 게 있잖아요.
1: 그 주인공의 이미지.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읽으셨던 책이나 이런 거 중에서도 이런 캐릭터.
1: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쯤 나온 드라마인데.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라고.
0: 아, 네, 네, 네, 네. 네,
1: 거기 나오는 그 신민아님.
0: 네.
1: 네, 그 역할.
0: 네.
1: 그 구미호가 김이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0: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1: 그 현실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0: 근데 네. 이상형이 대충은. 네. 뭐 시민아 씨가 그때 당시에 연기했던 뭐 분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그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 두 개 다일 수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대충 팬분들은 이런 걸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놔야
1: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저는 좀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신비롭다.
1: 네.
0: 어렵다.
1: 그런
0: 오케이.
1: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되게 어려워서
0: 그쵸? 지금 우리 팬분들 내가 많이 좀 아는지 어렵네. 잠깐만. 오케이 일단은 so I was asking him since he says he doesn't have an ideal type. I was asking him like, is there a drama or a movie or whatnot like a particular person that you might have found attractive? He's like, it was like in junior high or high school when My Love Is a Fox came out and Shimina was the female lead and she comes out as like a Kumio. It's a nine-tail fox that is like a little bit of part of like Korea's urban legend types of ordeals, and it was a huge hit of a drama. And he thinks that if the person he likes is a little bit secretive, he finds them a little bit more attractive, and all of the fans and us are just like, that's not easy to live up to. Okay, 자 예능이 좀 다양한 예능들이 있는데.
1: 네.
0: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매력의 무인도 예능에 출연하기 아니면 정글 예능에 출연하기.
1: 저는 무인도 예능이 더 좀 구미가 당기네요.
0: 나무 많으면 싫다.
1: 네.
0: 오케이. 오케이.
1: 무슨 생명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무인도가 좀 낫지
0: like
1: 않을까?
0: Oh, okay, okay, okay, okay, okay. So out of a variety show, being able to be on a deserted island or in the jungle, he's like deserted island because I don't want something to jump out at me when there is like trees. Okay. Today we're gonna have a lot of these random questions. But because he does have a lot of live that he's gonna be performing for us for today, we're gonna take a little breather so that he can sing his first live. 도빈 씨가 이제 오면 오늘은 도빈으로 왔으니까 도빈 씨가 오면 라이브를 항상 많이 해주시는데 이쯤에 네. 안 들으면 또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다가 오늘 인터뷰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전 네. 라이브를 들을 건데 자 어떤 곡인지 자랑 부탁해요.
1: I'm Gonna Make It Shine이라는 곡이고요. 좀 감나라 배나라 이제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잘 해볼게라고 하는 그런 좀 내가 해낼 수 있다. 그게 되겠니?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할 수 있다. 한번 봐봐 하면서 이제 저의 좀 자신감을 어필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라이브 준비하셔야 되니까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So this is from the recent album. It is I'm Going to Make It Shine and it's literally a track to say I'm going to show you what I can do to everybody out there who doubts him. If anybody's sitting there like, do you think this is actually going to work? He's showing them up with this track. So I think everybody is ready for it.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o.

0: Bravo. We got the Vane in the studio today. He just sang live for us. I'm gonna make it shine. 이거 출근송이네요.
1: 완전 출근성이죠.
0: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일하러 가기 싫어 죽겠는데 부장님한테 보고서도 드려야 네. 되고
1: 뭐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진짜 이거는 완전 출근성이네요. This is the best song to listen to on the way to work because it's gonna tell it's like gonna get you motivated to just yeah bravo. Dolphin Song 59 says 아니 이분 또 오늘 아침에 CD를 드시고 오셨네.
1: 감사합니다.
0: So the listener are saying that he pretty much just ate the CD this morning for breakfast. Yes. Okay. We need to talk about the album. 제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앨범이 이제 13곡인데
1: 네.
0: 에너지가 많이 넘치고 사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설명을 하시기로는 더베인이라는 페르소나 자체가 더베인은 네. 조금 더 락 사운드가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예 장르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따가 우리가 공연도 홍보를 해야 되고 쇼케이스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네. 날짜랑 이런 거 다 홍보를 해야 되지만 이게 듣고만 있어도 막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본인이 본인이 워낙 잘하시는 장르라서 아닐 수는 있지만 네. 한 두 곡 녹음하면 목이 갈 것 같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냥 아주 즐겁게 녹음을 했어요. 네.
0: 혹시 이 13곡 중에 제일 먼저 본 녹음 들어갔던 곡 있어요?
1: 아 보컬 녹음이요? 보컬 저 순서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번 몽키 숄더라는 곡부터 녹음을 했어요.
0: 그러면 순서 정하고 들어가셨어요?
1: 네. 트랙
0: 순서를 아예 다... 스토리텔링. 그러면 저 항상 이제 좀 미니까지 내시는 분들한테도 꼭 여쭤보는 건데 요즘은 사실 셔플로 많이 듣잖아요. 좀 랜덤으로 그렇죠, 좀 많이 그렇죠. 듣잖아요. 네. 혹시 이번 앨범은 순서대로 일단은 한번 듣고 셔플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어때요?
1: 이번에는 특히 좀 특별히 1번부터 13번까지 순서대로 들으시면
0: 스토리가 쭉 이어지나요?
1: 네, 이어집니다.
0: Okay, so it looks like that recording was actually a lot of fun for him, even though honestly it feels that with the way that he sings, it would be really tiresome. But he said he had a blast recording all 13 songs, and I was like, which song did you record first? He's like, oh, no, I recorded it in order. So he pretty much had the track list ready and set in the number one to number 13 track, and he just ended up doing it in order. And I was asking, because these days when we listen to our playlist, listening on shuffle is kind of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do. So do we have to listen to the album in order? And he says, yeah, for this album, he really wants you guys to listen to from 1 to 13 in order as much as possible.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팬분들은 파워 제이 왕대 문자 제이.
1: 이번 앨범은 제이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Okay, 네. So yeah, his fans are just like he's a power J, capital J to the max, always the planner, and he's like, yeah, he feels that his J powers did come out as much as he could. So were these songs originally in your system, or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and then started working around it? 아티스트분들은 사실 앨범을 낼 때 첫 발걸음이 항상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회사가 됐던 본인이 됐던 나 언제까지 앨범을 낼 거니까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틈틈이 작업을 해놓고 이번에는 좀 약간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맞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약간 일절들을 좀 꺼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번 앨범은 어떻게 첫 걸음이 시작이 됐어요?
1: 사실 첫 단추는 그냥 좀 저를 제대로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0: 오케이.
1: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내가 더 사람들에게 나라는 그 더베인 그리고 채보은이라는 아티스트를 보여줄 때 어떤 명함을 꺼내야 할까? 네.
0: 그러면 오늘 만약에 더베인 씨를 처음 봤다면 이 앨범이 소개 앨범이 좋을까요?
1: 저는 저를 아주 잘 보여준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네,
0: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과거에 냈던 거를
1: 들어봐도 이제 이해가 더 가는.
0: 오케이. So the first big step for this album was he wanted to do something that really showed who he was as an artist. And so I was asking, what if a listener found you for the very first time today? Would you recommend this album as an introduction to you? He's like, yeah. He feels that if you listen to this album in its entirety and then go back to his previous works, you will kind of understand why he chose the sounds and stuff that he did in the past through understanding him as well. The title of the album is Balance, but I want to know if this was the keyword that you were kind of thinking of, or did it kind of come out as you were finding it? 균열이라는 앨범 타이틀 안에서는 원래 그 단어에 좀 약간 꽂혀서 시작이 됐었나요? 아니면 앨범을 작업을 하고 이제 라인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타이틀이었나요?
1: 아, 균열이라는 타이틀 자체가요.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뭔가를 이렇게 뭉쳐줄 단어가 필요하고 저도 그걸 계속 찾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되게 우연하게 이제 제가 작업실을 이제 작업을 하다가 옮기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 시즌에 작업실을 옮겼는데 바닥에 이렇게 균열이 나 있더라고요.
0: 네.
1: 균열이 나 있는데 균열이 있네?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그 이후에 또 일을 좀 하다가 이걸 보니까 좀 이제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신경이 쓰이고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도 또 바빠서 이제 뭐 공연하고 이런다고 또 활동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앉아서 어느 날 이걸 딱 봤는데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이 균열에 대해서 좀 딥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제가 지금 음악을 만들고 있고 제가 가사들을 하나씩 부여하면서 곡의 의미들을 쓰고 있는데 내가 저 균열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그대로 둬야 할지 메꿔야 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균열이라는 그 단어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균열로 이 곡들을 모을 수 있겠다 해서 균열로 모으고 이제 균열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고 난 뒤에 더 이제 그 곡들이 균열에 흡수가 될 수 있게 더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0: Okay. 네. So for him, he says that the reason why Crack came up was he was in the process of moving studios and he saw Crack when he moved. And he was like, oh, I'm going to fix it. Oh, what am I going to do about it? Like, it was like he could just kind of push it off. And then he got busy. And then he saw it one day. And he was like, now it's starting to bother me a little bit more. And then life got busy, you know, he did shows. And then he was starting to work on the album. And then one day he kind of sat down and he was looking at it. He's like, oh my God, that's so annoying. And so it started to really annoy him. And he was putting the album together and he was trying to find a word that can kind of fit everything together and kind of bunch them into a group. And he was like, yeah, I think that's it. Because it was he was thinking of, do I fix it or do I not? And he felt that the album kind of was able to come through that too. 사실 요즘은 뭐 이 정규 앨범을 이렇게 길게 안 내기도 하지만 네. 제가 앨범 그 소개를 보고 사실 좀 감동을 받긴 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소개 자체도 꽤 길고요.
1: 네.
0: 지금 제 핸드폰에 띄우는 건데
1: 네.
0: 각 노래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앨범을 한번 쭉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그 앨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지 굳이 그 곡 하나하나를 요즘은 잘 설명을 안 하는데 네. 그 설명들이 좀 빽빽하게 있는 편이라
1: 네.
0: 원래 이렇게 하고 싶었었나요? 아니면 이제 좀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긴 아이디어예요?
1: 그냥 원래도 이제 곡마다의 의미들이 있고 이 곡들이 사실 앨범 안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 이제 단일 곡이었을 때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설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리고 그 소개들이 모여서 이걸 다 읽어냈을 때 다시
0: 앨범을
1: 그 앨범에 또 설명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다시 들여다봤을 때 아 이래서 균열이구나를 아실 수 있게 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접하는 건 많지만 사실 글을 통해서 접할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0: 맞아요.
1: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좀 자기만의 생각과 그런 시간의 비움을 좀 들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0: Okay, okay. So he was able to put a lot of description into the album. So please go check out the album and try to read everything because he put like there's a beautiful description of the full album, but each song as well. And he feels that the reason why he did that was because he knows that the song in the album is great, but sometimes you're just going to look at that song, and he wants everybody to walk away with that description as well. But if you look at all the descriptions through script and then go back to the whole review of the album, it's gonna make a different meaning. 우리 이쯤에서 또 이제 안녕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영어 제목을 정했잖아요.
1: 네.
0: Hello and goodbye.
1: Hello and goodbye.
0: 그러니까 이중의 뜻이 있는 곡이죠.
1: 네.
0: 바로 라이브
1: 뭐 이별.
0: 이별. 네. 바로 라이브 준비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0: Okay. 자, 라이브 준비해줘요. 네. So we have 안녕, hello, and goodbye. He was trying to think of what English title would be perfect for it, and we came up with it during the song break.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live coming up next. 준비됐을까요?
1: 네.
0: Let's go!

0: 뭐 브라보 브라보. 자, 우리 청취자분들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회사에서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밖에 비까지 많이 오고 있어서 네. 너무 이게 잘 맞나 봐요. So it's raining here in Korea at the moment and a lot of our listeners, a lot of his fans are it looks like they're in the at work at the moment. They're like don't cry. Don't cry at work. Don't cry. So another amazing performance by The Vane in the studio for today. Were there any other songs that you wanted to put into the album but ended up not going through? 혹시 여, 물론 열세 곡도 너무 네. 충분히 넘치는 곡들이지만 네. 혹시 좀 한두 곡 정도 더 넣을까 말까 했던 곡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딱 정말 딱 열세 곡이 픽스가 됐었어요?
1: 아, 몇몇 곡들이 있기는 했는데
0: 네.
1: 앨범의 그 뭐라 그러지 주제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곡들은 좀 과감하게 제거를 했어요. 네.
0: 자, 제거를 했을 때 네. 베이 씨는 버려요? 아니면 아껴놔요? 어떻게 해요?
1: 그대로 둬요, 일단.
0: 둬요?
1: 네.
0: 그러면 나중에 세상에 빛을 나올 수 있는 애들이네요?
1: 나올 수 있어요. 어. 네. 그런 곡 중에 한 곡이 또 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도 있었어요.
0: 어떤 네. 건데요?
1: 제일 마지막 트랙 틈이라는 곡인데 틈. 사실 이제 그 곡이 타이틀곡이 됐거든요. 네, 메인 타이틀곡이 됐는데 그 곡의 그 사운드를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어요.
0: Look at that. Okay, so he never throws his songs away. There were a few songs that he was going to put into the album, but they just didn't make the cut because he felt that the vibe just wasn't there. And he said that there's actually a few songs that he's kept in the past that made it into the album. Tim was a track that he created about 5-6 years ago, and he just kind of kept it there. He was able to bring that into reality and then changed it just a little bit for the album to fit it a little bit more. 최근에 사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웨인 씨가 이제 참여한 OST를 그 네네. 드라마를 저희가 주말에 소개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소개를 하고 또 오늘 나오는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드라마에서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내는 아티스트한테 물론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색깔이나 네. 뭐 녹음 과정이나 이런 거를 좀 터치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참여를 했을 때
1: 네.
0: 어떻게 참여를 하고 또 본인 색이 좀 많이 들어가서
1: 아 네네 요번에 안 그래도 이제 이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0: 러브콜이 뭔가요?
1: 되게 딱 맞는 이제 비슷한 결의 보컬이 좀 거칠었으면 좋겠는 그런 이제 곡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Pay Me in Noise라는 그 곡이었는데 그 처음에 제가 그 가이드를 받았을 때 되게 예전에 막 멋있게 붙던 뭐 약간 AC/DC
0: 맞아.
1: 그런 보컬 리스트가 부른 것 같은 가이드가 왔었거든요. Uh-huh.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AI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걸로 이렇게 우와, 가이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0: 우와.
1: 그래서 이제 저는 AI와 싸운 약간 OST계의 이세돌 같은.
0: 아 이거 안 물어봐서 큰일 날 뻔했다. 오 너무 재밌다. 진짜 대박. Okay, so he recently did the soundtrack. For the track that he released, and it sounds similar to his music. So I was asking him like how he ended up doing the process, and he says he actually got the call while he was working on the album. And when they reached out, they're like, "Oh, we really want you to do something really rough. We need a rough vocalist." And so when he received the demo, it sounded like a vocalist from like AC/DC. Like he felt very much like he was listening to a classic vocalist, and he's like, "Oh, so I asked the producer, and they said they used AI to." The demo vocals recorded. So he was like fighting with an AI when he was putting it together. But he said that it was a fun process through and through. 아, 그 생각을 못했다. AI를 이제 데모로 작업을 하는구나.
1: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0: 아,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that's not a bad idea.
1: 맞아요.
0: It's not a bad idea. Okay. you are getting ready for a lot of performances. 제가 보니까 이번 앨범 이제 정규 앨범에 정성도 많이 쏟으신 만큼 네. 뭐 공연이 좀 뭔가 많더라고요.
1: 아 네.
0: 그래서 공연을 한 두 번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 많이 하면 좋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지금 공연이 많은데 일단은 네. 제일 큰 거 쇼케이스부터 얘기할까요?
1: 아 네. 7월 25일 토요일에
0: 25일이요?
1: 네. 홍대 그 상상마당 라이브홀을
0: 오케이.
1: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앨범의 전곡을 라이브로 처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 전곡이요?
1: 네.
0: 와.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앨범 리스닝 네. 쇼케이스네요.
1: 앨범 리스닝 쇼케이스라 13곡을 들려드리면서 또 곡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Okay, so he has a showcase coming up. It's an album listening showcase that's going to be coming up on the 25th of this month in Hongdae at the Sasangmadang Hall. And he's going to be playing all 13 tracks off of the album. He's going to be playing all of them live. And he's going to be sitting down and talking with the fans about, like, you know, explaining the songs in depth as well. So make sure that you guys write that down. 이거는 무조건 메모를 하시고 지금 또 뭐 말씀하시네. 우리 팬분들이 또 다 우리 메모합시다 하면 Everybody's like, let's write this down
1: 감사합니다.
0: So we know what we're doing. You perform, if we look at the videos on your whatnot in your performances, you do have a band that you seem to perform with. Do they help you with the album as well? 공연을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네. 무대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1: 아,
0: 혹시 앨범 작업을 하실 때도 같이 일하는 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공연할 때만?
1: 앨범 작업팀과 또 공연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오, 이제 오. 또 베이스 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앨범이랑 이제 라이브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
0: 아 네. 이거는 또 이제 또 막 25일 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게 또 보는 꿀팁이 될 수도 있으니까
1: 아 네네 그렇죠.
0: So if you've seen him, he does perform with certain members for a band so that he can go up on stage. And he says that the bassist overlaps. So the bassist does work on his album and on stage. So you're looking at the same person. But when it comes to his album productions and then like his performances, they do tend to be different.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like practice? 이제 25일이 또 리스닝이니까 합주도 해야 되고 할 텐데 네네. 주로 본인 이건 아티스트마다 너무 다르니까 합주는 몇 번 정도 하시고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하고 올라가세요?
1: 합주는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잡고
0: 꾸준히?
1: 네, 꾸준히 이제 연습을 하는데
0: 그럼 지금 계속 하고 있겠네요?
1: 네, 지금 하고 있어요.
0: Okay, so for him, he takes a whole month to get ready for a performanc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omething of that level.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라이브를 들어야죠. 자, Who Am I? Who I Am, that is. 네. Who I Am, 이거 어떤 곡인가요?
1: 말 그대로 Who I Am입니다.
0: 네. 정말 이 앨범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1: 약간 뭐 좀 내가 나를 보여줄게 약간 그런 약간 포부가 담긴 그런 곡입니다.
0: 라이브 준비해주세요. So who 네. I am literally is just saying who I am. I'm gonna show you who I am through and through through the track as well.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1: 준비됐습니다.
0: All right, music cue.

0: his life, he can't. You were really good at drawing, and I want to know if this is a specific thing. 내가 생각해도 멋있었던 내 모습에서는 옆모습을 그리셨는데 잘 그림도 진짜 잘 그리신다. 이 옆모습이 제일 이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 제가 이제 여기 턱선이 보일 때 멋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It's not just his the side of his like his profile. It's the fact that if like you can see in chin line, 네. he thinks that he looks yeah yeah. If you what do you think people would say about you that you are a little crazy? 자 주변 사람들 말하는 나는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1: 이게 되게 다양한 의미로 미쳤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앨범 낸다고 할 때 이제 주변 동료 뮤지션들이 미쳤냐?
0: 그러니까 요즘은 안 팔리니까.
1: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막 공연 보고 아, 너 진짜 미친놈 좀 잘한다. 막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의미의 네, crazy.
0: Okay, so yeah, he said crazy and the reason is because this is true. So when he was telling his fellow musicians, oh yeah, I'm going to put out a full-length album, they're like, I'm crazy. Like nobody puts a full-length album out these days. But then also he's like, oh yeah, you were like crazy on stage today. And like there's so many different ways that you can compliment him with that. And so he says that he loves the fact that he is that. He likes to get praise.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쯤에서는 나의 설명서에서는 만약에 더베인 씨를 오늘 처음 누군가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자리가 됐던 처음 만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더베인 씨한테 가서 좀 친해지려고 해서 이렇게 말을 붙이거나 하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다가오면 본인이 좀 마음을 좀 더 쉽게 열 수 있을까요?
1: 너무 과한 어필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극이.
1: 네, 극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그냥 이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뭔가 매너가 서로 있으면 아주 빨리 친해지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 그럼 음악 얘기하면 좀 빨리 친해져요. 음식 얘기하면 빨리 친해져요. 아니면?
1: 두 개 다. 빨리 친해진 것 같은데요.
0: So he's like power E's like that are too in my face, a little hard to deal with. But if you talk about food or music, he will enjoy that as well. He will enjoy that too. So keep that in mind the next time you see him. 자, 우리 공연 얘기를 했지만 25일 날 공연 말고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소식이 있을까요?
1: 13일에는 또 이제 곡을 들으면서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뭐 큐레이터님 한 분이랑 같이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0: 13일?
1: 네.
0: Okay, so on the 13th, he's going to be having an event where he's going to talk. It's going to be like a listening ordeal. He's going to have another creator as well. They're going to kind of sit down and talk about the album as well.
1: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쇼케이스 25일 쇼케이스. 이후에 청음회를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딱 그 이 앨범을 들었으면 가장 좋을 스피커를 두고 이제 청음회를 열 생각입니다.
0: He's going to have a listening party again after the 25th because he's going to have a specific speaker set up that he wants you to listen to the album through and he's going to let you guys enjoy that as well. Wow, 이거는 SNS를 다 팔로우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정보들이 다 올라올 거죠?
1: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다.
0: Okay, so yeah, if you're following on his socials, you'll definitely get these updates. 더빈 씨, 알죠? 우리 금방 끝나는 거.
1: 네요. 벌써 끝났나요?
0: 끝났어요. 오늘 어땠어요?
1: 아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오늘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0: 한번 와서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그냥 오늘 좀 원없이 이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눌 수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좀 저한테 앨범이 나오고 좀 많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Okay, so I'm so glad that, and honored that he said that this was kind of the happiest moment since the album has been released because he's been able to talk about the album as much as he wanted to and he had a blast as well. It just time went by way too fast. Don't forget 13th, 25th, and after that he's got a lot of things coming up, so make sure that you check that out. Sack is going to be our last track to listen to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1: 안녕!

0: Rock and roll! Yay! Yes, everybody! We have Lee Jung-hoo of Dirty Shoe in the studio. T-Archive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Dirty Shoe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종우입니다.
0: That is the frontman of Dirty Shoe.

0: Shu, everybody, E, Chung, Who, wonderful opening song.
1: 아, 감사합니다. 아,
0: 너무 신나네요, 벌써. 아니, 오늘 이렇게 밖에 날씨가 축축해가지고 아, 이런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게 지금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Our listeners are loving it. In this gloomy weather, this is exactly what we needed. 지금 저희 다인님께서 아, 이게 이정우지. 너무 좋다. Saying,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This is 이정후. We also have Stephanie saying, 요한 비켜봐요. 안 보여요. saying, 요한, move out of the way. Again, 이정후. 스튜디오 레코딩 버전 아니죠? 라이브 맞죠? 라고
1: 우와,
0: 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Saying, is this straight out of a CD? Like, this is unbelievable, says Stephanie.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오프닝 곡 아까 그 모셔올 때 저희가 들었던 곡은 너 지금 뭐해라는 곡이었고 네. 방금 오프닝으로 불러주신 곡은 제가 알기로는 발매가 된 건가요?
1: 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0: 아니죠. 곡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들려드릴 곡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발매가 안 된 곡들인데 어... 이 곡은 제목은 이제 미러라고 하고요. 오래된 연인에 관한 아주 경쾌하고 밝은 노래입니다.
0: 오케이.
1: 뭔가 오래된 연인이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정도 있을 거고 얘 나 아니면 누구 만나냐 약간 이런 서로가 서로의 연민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그래도 너무 사랑하고 잘 맞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견뎌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정말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고야 이런 내용입니다.
0: Awesome. So the first song that he opened the show with is called Mirror. And trust me, guys, most of the songs that he's going to sing for us today, they're all unreleased. So we feel very, very special today. The first song was called Mirror. And this is a song about relationship, love relationship, but long-term love relationship. Saying there's something so special about these couples who have been seeing each other for a very long time. It's something very unapproachable. That something between love and friendship is so very special. And he wanted to depict it through this amazing song. 너무 신나서 지금 주체를 못하겠어. 페스티벌 온 것 같아요, 진짜.
1: 예.
0: Feels like a festival indeed. 오늘 곡을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1: 아, 그런가요?
0: We have so many songs that you prepared for us.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이걸 다 질문하면 네. 노래를 또 못 듣게 돼요.
1: 아...
0: 그래서 빠르게 저희가 네. 리허설을 쭉 진행하고 네네. 돌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We're gonna hurry up and ask him to sing for us because we do not want to lose time for this live opportunity. And today, as you guys probably already know, Dirty Shu is a band. But unfortunately, we couldn't invite all of the members today. So 종우, he prepared an acoustic set for us.
1: Yes.
0: 다음 곡은 어쿠스틱 셋입니다, 여러분. 다음 곡들이 두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한번 다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이제 지금 바로 들려드릴 곡은 거의 공연에서도 하지 않았고 오. 아직 온라인에도 올려놓지 않았고 공연에서 한 두 번 했나?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곡인데 느린 노래고 발라드고 제목은 나도 그래 라는 노래입니다.
0: The very next song that he's going to sing for us, he's never sung anywhere else. Maybe in like a small gig one or two times, not even available online right now. And he says it's the latest track that he worked on. 지금 왕님께서 그 셔츠 단추 풀라고 했었다고.
1: 아, 제가 사실 머리도 사실 이런 머리가 아니에요.
0: 아, 네.
1: 원래 길고 이제 이렇게 넘긴 네. 머리였는데 어떻게 한번 컨셉을 제대로 한번 잡아볼까?
0: 오.
1: 해서 안경도 쓰고 안경도 원래 안 쓰거든요.
0: 정말요?
1: 안경도 쓰고 머리도 2016년처럼 바가지 머리로 하고 셔츠를 풀러버리면 이제 그 컨셉이 깨져서
0: 아, 오케이,
1: 여기까지가
0: 오케이, 오케이. 그겁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지금 패셔너블하세요.
1: 아, 예,
0: we're loving it. He's saying one of the fans was like, can you like unbutton one of your buttons right now? And he's saying this is his new look right now. They're trying out something new. He usually doesn't have his like hair down, but today he's trying it out too with the new class and everything. So fashionable. So fashionable. But for now, please enjoy the next song, everybody. 바로 다음 곡 부탁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It's a track called So Do I, 나도 그래.

0: 감사합니다.
1: Bravo, that was 나도 그래, So Do I by Dirty Shoe 이종후 everyone. 와 이건 또 이전 곡과는 또 완전히 다른 무드에
0: 맞습니다.
1: 아우, 훌륭하십니다 진짜.
0: 아 고맙습니다.
1: 두 곡 들었는데 지금 벌써 저희 청취자분들 다 팬 되신 것 같아요.
0: 정말요?
1: Our listeners are loving you right now. 댓글 금방 좀 보자면 방금 가사가 너무 좋았다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거짓말까지도 나는 사랑으로 봐. Our listeners definitely saying, you know, that part, that lyric saying, I consider lying also as a part of love. 그리고 딕션이 너무 좋으시다라는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 이따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비전공자냐고 라고 하시네요. Saying, how is this man a non-music major? He majored in something very, very interesting. We're going to get into that later on.
0: Okay,
1: 이따가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어 잘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0: 아니요.
1: I know he speaks really good English.
0: 영어 못합니다.
1: So we're going to get into that really soon. 근데 아직 네. 기타를 쥐고 계신 걸 보니까
0: 네.
1: 분명 다음 곡도 기타 곡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다음 곡은 커버를 했던 곡인데요.
1: 네.
0: 저희가 대학가요제라는 방송에 나갔었어요.
1: 네.
0: 그때 이제 김현철 선생님의 왜 그래라는 곡을 커버를 했는데 그거를 저도 너무 좋아하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좋게 들어주셔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The next track that you prepared for us is called 왜 그래? What's the matter? Originally by Kim Hyun-chul, the amazing, amazing singer-songwriter. The band actually sang this song and covered it on a very famous college music festival. And he decided to sing it for the fans and the listeners today because it's such a great, great song.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왜 그래? 기대됩니다. All right, everybody,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 듣겠습니다. Here it goes. 왜 그래? What's the matter? By Lee Jong-hoo of Dirty Shoe.

0: 감사합니다.
1: There was the amazing, lovely cover of Kim Hyun Chul's 왜 그래? What's the matter? 아, 너무 톡톡 튀고 좋아요. So bubbly.
0: Yeah, 감사합니다.
1: So bubbly. 근데 지금 아, 저희 청취자분들이 너무 신나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네 말할게요 오빠 회사 기밀까지도 말할게요 하고
0: Our listeners are saying
1: they'll disclose like their company confidential materials too. 왕님께서는 왜 그래 라이브 할 때마다 점점 잘하는 것 같다고.
0: 아 오랫동안 봐주셨던 분인가 보다.
1: Oh, yeah.
0: 아,
1: well,
0: 감사합니다.
1: The fans saying he's getting better and better every performance.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사가 이렇게 들리는 게 처음이라고
0: 아,
1: 하네요.
0: 진짜요?
1: 그래서 외국인 분께서는 Bahar is saying from today this is his song. 이제 종우님 곡이라고
0: 오.
1: 오늘부터 말씀하십니다. Amazing.
0: Thank you. Amazing.
1: Amazing. Amazing. 자, 오늘 지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버블리합니다. 저는 Dirtish 음악을 밴드 사운드로 들어봤어가지고 되게 그루브도 있고 확실하게 뭔가 펑키한 느낌도 분명하게 있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어쩌실까 했는데 오늘 아. 더 티슈의 매력도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종훈님의 숨겨진 매력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아.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이나 다음 곡이 너무 기대돼요 지금.
0: 예, 감사합니다.
1: 아, I am really seeing that personal charm coming from Jonghu beyond the amazing charm of the band Dirty Shoe. 하지만 지금 기타를 내려놓으셨죠.
0: 네.
1: 그 뜻은 다음 곡은 분명히 사운드가 좀 더 풍부하다는 뜻인데. he just let go the guitar. That means the next song must be much more musically diverse.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다음 곡은 저희 Dirty Shoe의 곡이고요.
1: 오.
0: 아직 발매도 안 됐고. 도망가지마라는 곡인데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1: 네.
0: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분명 힘들 때는 쉬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조금만 더 하면 원하는 목표에 닿을 수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 상황을 담은 노래입니다. 조금만 더 해봐라. 그럼 거의 다 왔다. 될 거다. 포기하지 마라. 약간 이런
1: 네. 코앞이다.
0: 코앞이다.
1: 아, 네네. 바로 오네요. The next song is an unreleased track once again coming from the band Dirty Shoe, everyone. Once again, we're so very blessed to be listening to all these unreleased songs today. It's talking about how life is so tough. Life is very difficult, and from time to time, we need to take a break and step down for a second. But this song says, you're almost there. If you go one or two more miles, you'll be there. So, fighting, keep at it. That is the message behind this lovely tune.
0: 제목이 뭐죠? 도망가지 마입니다.
1: It is called Don't Run Away. 바로 정해 드려볼 수 있을까요?
0: 네.
1: All right, everybody. Coming from Dirty Shoe, the unreleased track, exclusively here at the archive today. 도망가지 마, Don't Run Away.

0: 감사합니다.
1: 아, 내가 최고야. 오 마이 굿니스. I am the best. Loving the song. 노래 너무 좋아요.
0: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1: 아, 공식 아카이브 기상 알람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It's a perfect wake up alarm, isn't it? Oh my goodness. So many comments coming up right now. Bahar says, please release the song tomorrow.
0: Oh.
1: I want to listen to it every morning.
0: Yeah.
1: Jake also says, all of the live performances have been so, so, so good. Esme님께서도, 와, 정말 힘이 나는 멜로디다. 라고 하시고. 그,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권정열 선배님이 보여요.
0: 아 진짜요?
1: 그 끼를 카메라를 잡아 드시네요 진짜로.
0: 아 진짜 영광입니다.
1: 음악 방송 PD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엔딩 요정 절대 빼지 않으실 것 같은데.
0: 연락만 주십시오.
1: I so see 10cm 권정열 and him, meaning that his like stage manner and all that. He's so very charming, isn't he? And he does not fear camera, meaning many of the live music show producers will love him indeed.
2: 오늘 저희 막곡 나갈 때 저희 PD님께서도 엔딩 요정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 Maybe we'll have the ending fairy at the very end of the show today.
2: 벌써 시간이 다 돼서
0: 와
2: 마지막 곡의 차례가 왔습니다.
0: 마지막 곡이요.
1: It is the final tune, everybody. Final tune. Live performance we're talking about. We have an interview coming right after this too.
2: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곡일까요?
0: 이거는 오늘이 7월 9일이죠.
2: 네.
0: 7월 4일에 발매된 Dirty Shoe의 신곡입니다.
1: This is the latest release by Dirty Shoe, everyone. Dropped 4 days ago. 제목은
0: Great Time.
1: Great time it is.
0: Great time이고 약간 남자 입장에서
2: 네.
0: 사랑하는 까진 아니고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 친구를 위해서 별도 따다주고 싶고 달도 따다주고 싶고 나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피해보신 여성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너무 마음은 커져 있지만 소심해서 입 밖으로는 못 내보내는 이 모든 가사말은 제 안에 있는 소리입니다.
2: 아.
0: 입 밖으로는 못하는 소심한 남자의 이야기.
2: 터지지 못한 풍선처럼.
0: 네, 맞습니다.
1: Oh, okey-dokey. So final tune, everybody, is called Great Time. He's depicting a situation where, you know, a man has crush on this woman. And he wants to do everything for her, take her to the moon and back and all that. But because he is so shy, he's holding on to this huge, about to explode balloon. Filled with words and actions that he would love to give and tell her.
2: 그만큼 또 설레는 곡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It's gonna be a heart fluttering one. Final live performance. 어떻게 목 좀 안 추시셔도 괜찮으실까요?
0: 한번 추이고 바로
1: please,
0: 하겠습니다.
1: Please, take all the time you need. The archive you're tuning into right now, and today we have a fantastic member of the Uprising Band, the star band, everyone, Dirty Shoe, and this is Lee Chung-hoo blessing us with his incredible music today. And this is gonna be the final live performance of the day, everyone.
2: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Let's go.
1: It's going to be a great time, everybody. Great time indeed. Coming from Dirty Shoe, Great Time.

0: 감사합니다.
1: 브라보! 예! Standing ovation, standing ovation, everyone. Once again today, joining us here at the Archive for the Rehearsal Corner is Lee Jung-hoo of Dirty Shoe.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Bravo! 아, 절대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다섯 곡이나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0: 아, 아닙니다.
1: You know, singing five songs straight on the radio is really not something easy to do. So I want to say big, big thank you to Jung-hoo today. 처음 만나 뵙는데 일단 제가 아까부터 참고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얼굴이 정말 작으세요.
0: 아,
1: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Wow, he like 얼굴이 너무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좋으시다고.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Saying he's got a really great proportion, which is so very true. 다들 지금 서서 기립박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요. 뿌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뿌셨다.
1: Saying he really killed it and nailed it today.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The interview only starts now.
0: 너무 기다렸습니다.
1: So 이제 좀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Relax, relax. He's lying down. Okey-dokey. 저희가 사실 처음 뵙는 거고 그 Dirty Shoe 음악은 열심히 들었지만 사실 저희가 온라인을 막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는 아주 많은 인적 사항을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0: 네네네.
1: We couldn't find like a lot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Jung-hoo yet. So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 PD님 작가님을 위해서라도 한번 아이스브레이킹 코너로서 네. 그 종우님 탐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 좋습니다.
1: Let's talk and explore about Jung-hoo as a person. 가장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공자십니다.
0: 네, 맞습니다.
1: He did not study music, everybody. 어떤 지금 졸업하셨나요, 혹시?
0: 아니요,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1: He's still attending college, everyone, and he majors in
0: 지리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1: Geology. What? So geology. Okay.
0: 네, 맞습니다.
1: 와, 되게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네. 게 요즘에 그 너듬이란 게 있잖아요.
0: 너듬이, 네.
1: That nerd aesthetics, he's nailing it today. 심지어 인텔렉추얼이니까. Studies geology indeed, which is so very cool. 그러면 지금 밴드 분들도 같은 학교인가요, 전부 다?
0: 저희 멤버는 다 같은 학교고
1: 네.
0: 이제 한 명은 물리학과.
1: One of the bandmates is in physics.
0: Yeah. 그리고 한 명은 경제학과.
1: Economics.
0: 한 명은 philosophy.
1: philosophy 철학과. 네.
0: 이렇게 그리고 지리학과 저까지
1: 이렇게 네 명. 네. Wow. All in same college but totally different departments.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갑자기 밴드를 시작하신 거예요? Like how did you guys start the band?
0: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었고
1: 네.
0: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서울에는 대학 가고 음악해라.
1: 네.
0: 예, 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오. 재수까지 해서
1: 네.
0: 가서 이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1: 오.
0: 동아리에서 다 만났습니다.
1: 어떤 동아리였는데요?
0: 저희가 이제 경희대학교를 재학 중인데
1: 네.
0: 네이키드라는 밴드 동아리가 있어요.
1: 아.
0: 거기서 저 드럼 기타
1: 네.
0: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은 팀으로 만났고
1: 오.
0: 베이스는 다른 이제 한 기수 위에
1: 네.
0: 친구여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잘 통하게 돼서 밴드 하자.
1: 그렇게 된 거예요?
0: 네.
1: 저 원래는 고향이 어디세요?
0: 저는 경기도 평택시.
1: 평택이에요? 네. Okay. So first of all, his hometown is 평택, everybody. And he wanted to do music and become a musician, but his parents said, you go to college in Seoul, and then we'll let you. Mm-hmm. So he ended up studying real hard, got into a prestigious college called Gyeonghi University. Not everyone can go into that school. He went in as geology major, and then he decided to join a school band. It's a club called Naked, and he got to meet all the fellow bandmates over there, which is such a great story.
0: Yeah, 맞습니다.
1: 그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은 선배님들, 특히나 이 인디팝 또는 밴드 음악하는 선배님들이 비슷한 루트이십니다.
0: 그런가요?
1: 비전공자분들은 대부분 다.
0: 역시.
1: 그 부모님의 그 실망시키지 않는 선에서 음악 또한 함께하기 위해서.
0: 맞습니다.
1: Many senior indie musicians also took very similar paths. So great things ahead, of course. 그 노래하실 때 보니까 톤이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0: 그런가요?
1: He has a very healthy tone, meaning 접지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고 어떤 분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운데 귀에 전혀 부담이 안 된다. 부드럽게 들려온다. 이게 굉장한 칭찬인 거잖아요.
0: 정말 정말 큰 칭찬.
1: Somebody was mentioning how his voice is so sharp but easy on the ears.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니까 실제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It says he has a very healthy lifestyle. 취미에 클라이밍, 축구, 러닝.
0: 네.
1: 맞나요?
0: 운동을 좋아합니다.
1: He loves to climb, he loves soccer and also running. 10km 코스를 50분 만에 완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사실인지요?
0: 아, 어떻게 약간 건강관리 목적으로 네. 작년에 11월부터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혼자 뛰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래서 크루가 아니라?
0: 네. 어디까지 네. 가나 보자. 오. 하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1: 요즘도 뛰세요?
0: 요즘도 뛰입니다.
1: Wow. So he wanted to challenge himself, everyone. He goes to run all by himself quite often. And he can actually do a 10km run in just 50 minutes. And he's constantly working on it. 자, 그럼 앞으로 체력이 더 좋아지시겠네요.
0: 아...
1: His stamina is going to get better and better. I'm scared. 약간 무서운데요.
0: 무대에서 뛰어다니려면 숨 차면 안 되겠더라고요.
1: 또 한 내년 여름 되면 매주 페스티벌에 뛰어다녀야 되시니까.
0: 맞습니다.
1: They'll be running in like all these summer festivals next year. So yes, he has to work on the stamina. 그 아까 제가 영어를 이렇게 통역할 때 보니까 눈빛이 전부 알아듣고 계신 눈빛이었어요. I can definitely tell that he understands every single English word that I'm spitting out right now. 심지어 최근에 어떤 유튜브 채널이었죠.
0: 네네.
1: 영어로 유창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0: 아, 유창까지는 아닌데.
1: We saw him doing an interview entirely in English. Can you say hello to our listeners in English, please? Just once, please.
0: 완전 그냥 basic
1: English, please. Yes.
0: Hello, I'm 이정우. I'm vocal of Derishu. Today I'm in the Ariang Radio, the archive, 맞나요?
1: The archive.
0: The archive. Oh yeah. Thank you. I love you guys.
1: Awesome. Yeah. Amazing. 아니 그 진짜 매력적이세요. 아 그리고 오늘 느낌도 약간 그 메이트 시절의 정준일 선배님 느낌도 있고 심지어
0: 대박.
1: 패션도 약간 모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He's really really killing it. 저희 다음 방송 호스트님께서 그 아리랑을 아리랑이라는 거 아리랑
0: 아리랑
1: He's fluent. 원어민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1: Loving it. 자,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 보고 싶은데 네?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을 언제 처음 발견하신 거예요?
0: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1: 네.
0: 슈퍼스타 K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1: 그쵸.
0: 2009년 10년도에
1: 음흠.
0: 그때 이제 강승현 선배님께서 기타 치시면서
1: 본능적으로 느끼 네.
0: 다 똑같군요. 그때 보고 와 이거다. 난 이걸 해야겠다. 싶어서 쫄라서 기타를 샀는데
1: 네.
0: 한 번도 치진 않고 제대로 시작한 건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기타 학원 다니면서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아빠한테 중학교 때 나 이거 음악 하고 싶다 했더니 아까 스토리로 이어져서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서 공부해라.
1: 그럼 기타는 학원을 다니신 거예요?
0: 네 기타는 이거 그냥 연주하는 학원 잠깐 다니고.
1: Okay, so I was asking, when did you discover your love for music? He said,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grade 2, Superstar K audition program was the thing at the time. He saw 강승윤 of Winner singing 본능적으로 by instinct, I think, featuring Swings, originally by 윤종신,
0: yeah,
1: I believe.
0: 맞습니다.
1: He fell in love with the stage, and he's like, that's what I want to do. He told his mother, they obviously said, you got to study. So he ended up studying too. But by grade 6, he was attending Guitar Academy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And later on, he professionally, I guess, wanted

0: 실패도 되니까.
1: Okay. 네,
0: 그런 성격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I was asking up, so he did it. But right now, because now that he's an adult, he's trying out everything he wants to try. 그래서 나간 게 College Music Festival.
0: 맞습니다.
2: And hence he appeared on this amazing show, band survival show, College Music Festival, winning the grand prize. 금상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 경험 어땠나요? What was it like?
0: 진짜 너무너무너무 힘든 6개월이었는데.
2: He says it was so difficult, very tough.
0: 왜냐면은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지원을 하고 어떻게 운이 좋게 1차를 붙어서 이제 본선까지 가게 됐어요.
2: 네.
0: 갔는데 1차에 52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진짜 한 5팀 빼고는 전부 다 전공자 친구들인 거예요. 저는 대학가요제는 그런 게 아닌 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대학가요제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으니까.
2: 그쵸, 다양한 과에서 나오는.
0: 네. 네. 그래서 엄청 쫄았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연주도 너무 잘하고.
2: 네.
0: 그래서 되게 위축돼 있다가 그래서 실제로 1, 2라운드까지는 저희가 되게 언더독이었어요.
2: 오, 그렇구나.
0: 더티슈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음 라운드 누구 떨어질 것 같아요 하면 다 더티슈 고르고.
2: 아 진짜요?
0: 이렇게 했었는데 3라운드 때 저희가 진짜 죽기 살기로 해보자 해서 대동단결해서 그 다음부터 그때를 왜 그래를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의 이제 하입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자작곡으로 결승을 하게 됐는데
2: 네.
0: 그때 이제 금상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2: What a story. 성장일기입니다.
0: 맞습니다.
2: 진짜. The sixth month was very tough. He said at first when they auditioned, they thought this is going to be a very general, easy to approach kind of competition where all these like musicians from different majors join for the college festival, more like audition. But turns out except for 5 out of 52 teams, everyone was like music major, music department band. Mm-hmm. So they felt so small at the time. And during their preliminaries in the second round, you know, many people thought they would be disqualified. But for the third round, they chose a song that he sang for us today, 왜 그래, What's the Matter, originally by Kim Hyun-chul. That blew up, and they prepared everything together for the final stage, and they won the grand award. What a story. Sing Street가 따로 없습니다. What a Sing Street kind of story indeed. Yeah. 자, 진짜로 저희가 오늘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흘러가지고
0: 진짜 빨리 흘러갔네.
2: 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0: Oh.
2: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Dirty Shoe 이름의 뜻
0: Dirty Shoe
2: What's the meaning behind Dirty Shoe?
0: 저희 이름을 처음 들으시면
2: 네.
0: 더 티슈냐 Dirty Shoe 더 티슈냐
2: 중요하죠.
0: 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야, 그냥 둘 다 가자 이러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2: 네.
0: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더 티슈였습니다. 더 티슈.
2: 아 진짜요?
0: 카페에서 휴지 가지고 놀다가 밴드 이름 뭐 할까? 티슈 어때?
2: 그래 진짜로?
0: 예, 그냥 티슈는 좀 그러니까 더 붙여서 더 티슈로 가자.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휴지는 좀 그런 거예요. 밴드 이름이 약간 팀 이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뭐 어감은 마음에 들어서 더 티슈, 더 티슈, 더 티슈 하다가 더 티슈? Dirty shoe? 하고 괜찮다. 그 다음에 의미를 나중에 신발이 더러워질 때까지 열심히 달리자.
2: 아,
0: 나중에 붙였습니다.
2: 낭만이 있습니다, 이름에. 아. The meaning behind Dirty Shoe, everyone. At first, it was the tissue. Mm-hmm. Because they were playing around with like dirty napkins in a cafe. But later on, they said, maybe we should go for something else. And they loved the pronunciation of the tissue. So they put dirty together and shoe next. Meaning, yeah. they're going to be on stage and running all together until their shoes and sneakers get dirty.
0: Yeah, 맞습니다.
2: 내년쯤에는 흰 신발을 못 신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I'm assuming they won't be able to wear white sneakers anymore next year because they'll be so busy. 그 도장깨기란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0: 네.
2: 아, 이렇게 요즘에는 페스티벌들도 그렇게 막 성장하는 게 보이면 팬분들도 너무 뿌듯해하시고
0: 아 맞습니다.
2: 기대가 됩니다, 진짜. Looking forward to their growth in the upcoming years.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만간 또 발매될 곡이 있나요, 혹시?
0: 아... 확실히 예정돼 있는 건 없는데 계속해서 곡 작업은 해나가고 있고
2: 네.
0: 저희는 곡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2: 네.
0: 곡 쓰는 걸 습관처럼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에 토요일에 8월 22일 토요일에 하나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SNS에 계속 홍보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가져주시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좋죠. 어디서 공연하나요?
0: 물레 쪽에
2: 물레.
0: 숲색관이라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2: 네네네.
0: 너무 예쁜 스튜디오예요. 정말 정말 예쁘니까 오셔서 같이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2: Okay, I was asking about upcoming

0: projects. On August 22nd, that is a Saturday. 몇 시죠?
1: Saturday 7시, 8시?
0: 7 to 8pm. 네. It's already announced on their SNS social media, but they're going to be performing in a super beautiful set in Bulle District, everyone. It's a wonderful Green Forest Tea Studio. Yeah. So go ahead, send your love and support. If you can, everybody, please go and follow Dirty Shoe official social media right now, and also Chunghoo's, and leave a comment saying, we love your music, because that means the world. And 꼭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1: 네.
0: 4일 후면 생일이시라고.
1: 아
0: 맞나요?
1: 그렇네요.
0: It is his birthday in 4 days.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어우, 까먹고 있었어요.
0: Happy birthday in advance. 그 선물로 저희 청취자분들 분명히 오늘 가셔서 더 티슈 팔로우 바로 하실 것 같습니다.
1: Follow, please.
0: Following, it would be a perfect gift, a birthday gift for Jeonghoo today.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Dirty Shoe입니다.
1: Oh.
0: The outro for today is Dirty Shoe by Dirty Shoe.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한 30초 남았으니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Dirty Shoe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여기 청취자인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직도 좀 제가 해낸 것 같지 않은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that is Jeonghoo saying it's unbelievable to find himself in the studio as he is an active listener of Arirang. Also, he had so much fun here. He says thank you to all the listeners for tuning in. My wish is for us all to go ahead and support this team. Wonderful rookie band. They're doing so very well and a lot in store indeed. We're going to end the show together with the final tune, Dirty Shoe by Dirty Shoe, the archive of the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your DJ Yohan Lee. And today, we have our fantastic guest, 이정후 of Dirty Shoe. 자, 저희 마지막 곡 나갈 때 아마 클로즈업 나갈 것 같은데 엔딩 페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한번 가겠습니다.
0: 마지막에 원투 드림 빠이빠이 같이 할까요?
1: 아, 네, 어떻게?
0: 하나 둘 셋 빠이빠이 같이 하시면
1: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0: We'll say goodbye together with this ending fairy pose, everybody. 1, 2, 3, bye bye!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et You of That Mean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With that being said, allow me to introduce him right away. Joining us today is Dodri Toduri, the one and only K-crossover pop duo that beautifully blends traditional Korean music with modern pop. 오늘 나오실 분들이죠? 국악과 팝을 잇는 유일무이 K-crossover pop duo 도드리 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둘 셋.
2: 안녕하세요. 도드리입니다.
0: Yeah,
1: Dodri.
0: Yeah,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night.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2: 영광입니다.
1: 아, 영광입니다.
0: 자, 그렇다면 대화 나누기 전에 한 분씩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드리의 나영주입니다.
0: Yeah.
3: Hi, I'm Songhyun from Dodri. 안녕하세요. 저는 도드리의 이송현입니다.
0: You speak really good English there.
3: Thank you.
0: Where did you learn how to speak like that?
3: Because I used to live in the UK for
0: what?
3: 2 years.
0: That's crazy. Well, thank you so much. So we're going to get into all those details in a moment. Everyone, once again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Dodri, and Korean pronunciation is Toduri, and we're going to learn everything about him tonight. Now, first off, let's learn a bit about this group.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 group, Dodri, please.
3: Toduri.
0: 네. 도드리는 어떤 그룹입니까?
1: 도드리는 네. 케이팝을 기반으로
0: okay.
1: 국악적인 좀 한국적인 사운드를 섞어서
0: okay.
1: 크로스오버 팝이라는 저희만의 장르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팀입니다.
0: Okay, so they're most of the time their music is based on this crossover genre combining K-pop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together. So what does the name mean? 이름은 어떤 뜻인가요?
3: 저희 도드리는
0: yeah.
3: 국악의 도드리 장단과 영어 단어 free의 합성어로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 잠재력을
0: wow.
3: 자유롭게 펼치며
0: wow.
3: 세계로 나아가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0: Oh my, such a deep meaning it has. So Dodri is a combination of two words. First one is the Dodri rhythm. It's a traditional Korean rhythmic pattern. And the word free, and it reflects the duo's vision of not being limited to any genre, freely exploring their musical potential. All right, thank you so much. Now, let's learn a bit about Dodri rhythm then. 그럼 도드리 장단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좀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Can we hear it briefly?
1: 도드리 장단이
0: yeah.
1: 보통 이제 노래할 때 쓰는 장단보다는
0: 네.
1: 이제 정악이라고 좀 궁중음악에서
0: okay.
1: 좀 많이 쓰이는 장단인데
0: okay.
1: 여섯 박이 좀 기본이에요.
0: Okay.
1: 보여드리면
0: 네?
1: 덩 기덕 쿵 더러러러 덩 기덕 이런 느낌입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it's a rhythm often used in the traditional ritual music from South Korea, and it sounds something like 덩기덕
1: 쿵다라라라
0: 덩기덕 쿵다라라라. So that's what Dodri rhythm is. How interesting. Well, thank you so much. So guys, I got the second question.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decided to become the world's first Korean traditional music girl group? 자, 이제 세계 최초로 국악 걸그룹을 한다고 했을 때
1: 네.
0: 기분이 어떠셨나요?
1: 사실 저희보다
0: yeah.
1: 먼저 이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주신 또 아티스트 선배님들이 또 많이 계셨어서
0: okay.
1: 저희가 뭐 엄청 최초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0: okay.
1: 이렇게 K-POP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은 그래도 저희가 첫 시도가 아닌가라는
0: 네.
1: 생각에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음악이고 제가 원하던 음악에 조금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저는.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exactly, we're not exactly the first one trying to distribut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towards the group, but we're actually the first group combining K-pop to traditional Korean music. So it's a meaningful just by the fact of that, and we're also very proud of it. But much respect to the precedents who has already have been doing the same thing that we're doing right now. So what about you? What do you think, Youngju? Songhyun.
3: 저는 저도 K-pop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 국악이 같이 섞이고 또 K-pop을 기반으로 하는 K-pop 댄스를 기반으로 하는 K-pop 댄스를 거기에 이제 한국 무용을 섞어서 하는
0: 네.
3: 그런 장르를 처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섞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계속 1년 정도 준비를 해 가면서 그 방향을 찾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All right. So we are the first group trying to combin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nto K-pop, and not only those two, but also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at the same time. So we had quite a hard time trying to figure out the perfect balance, but we eventually figured out, and we feel very proud about it. 자, 그렇다면 이제 무용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데뷔를 하신지 벌써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1: 맞아요.
0: It's already been like 6 months since they made their official debut. So how do you compare to the day when you just made your official debut to who you guys are right now? 자, 그러면 6개월 전에 처음으로 데뷔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좀 달라졌나요?
3: 확실히 네. 아직도 좀 신인이긴 하지만 okay. 처음 데뷔했을 때는 모든 게 다 새롭고 맞아. 음악 방송 이런 것도 처음 가보고 라디오, 뮤직비디오 이런 걸 처음 찍다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어요.
0: Oh, all right. At the beginning, I mean, we're still kind of a rookie, but still, everything felt really new that it kind of made us feel like we were dreaming. All those music video sessions to appearing on music shows, etc. All right. What about you, ma'am?
1: 저도 처음 할 때는 모든 게 네? 신기함과 동시에 모든 게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okay.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내가 여기서 잘해야 된다 뭐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면 그래도 두 번째 컴백을 해봄으로써 아 이때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는구나 를 한번 느껴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부담감이 덜어진 느낌이에요.
0: Well, thank you so much. So, just like what Sungyeon said, everything felt new to me and I feel very concerned and pressured at the same time. Always worried about the performance that I'll be doing on stage, whether I'll be making mistakes or not. But by making our second debut, I think I started to get a hang of it.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도들이 이제 컨셉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그룹인 만큼 해외 팬분들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국악을 처음 접한 해외 분들 어떤 반응을 좀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So I'm pretty sure you've gained many fans from all across the world. And how did international audiences react to your Korean traditional based concept?
1: 제일 일단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right. 정말 감사했는데 mm-hmm.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언어가 다르고 또 저희가 이런 저희 음악을 했을 때 mm-hmm. 언어는 모르지만 눈물이 난다. 라는 okay. 반응을 봤을 때 아 언어가 달라도 저희의 이런 또 한국적인 감성이 또 전달될 수 있구나 oh, wow. 했습니다. 네.
0: All right. She learned a very important lesson while they were promoting their music is that one of the reactions that she thought was memorable was when a person said, well, this clearly tells music transcends language. Even though I have no idea what they're saying, the emotion they were trying to convey through their music was well received.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 영주 씨 굉장히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네. 3대째 국악을 이용 집안에서 네. So I thought this was really like impactful. So Yeongju grew up in a family full of traditional Korean musicians. So what was it like growing up in a family like that? 어떠셨나요?
1: 네, 당연하게 시작하게 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0: 아, okay.
1: 어릴 때는 이제 솔직히 태교부터 국악을 듣고 그냥 컸다 보니까 당연하게 국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0: okay.
1: 어릴 때는 제가 막 소리를 하면 주변 어른들이 아이고 잘한다, 뭐 아이고 조그만 게 소리도 잘하고 아이고 예쁘다 이런 게 너무 듣기 좋아서 네, 신나게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국악을 계속 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네. 분위기 자체가 태교부터 해서 태어났을 때도 이제 어린 저에게 엄마가 시키는 노래는 이제 따라해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0: 완전히 태가 다른데요 네. 이게? 네.
1: 된다거나 그래서 저 어릴 때 영상을 보면 네. 이제 부채를 들고 막
0: 오케이
1: 막 한 달, 두 달 뭐 이러고 있다거나
0: 오케이
1: 네, 그런 영상이 좀 많이 남아있을 만큼
0: Alright.
1: 다른 집안과 다르다면 좀 많이 다른 느낌이긴 했던 것 같아요.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everything kind of happened naturally in my life and I've been listening to 국악 translates to Korean traditional music before I was out the world and my mom was always there to teach me how to sing and I remember we still have the footages from way back my mom teaching me how to sing and having her fan fan on one of her hands and singing. I sound terrible when I do. Can we hear it once again, please?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0: 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잡히는 게? Wow, that was insane. So,
1: 감사합니다.
0: So the real question I want to ask you is, what was their reaction after you deciding to become a part of girl group? 처음에 걸그룹이 되겠다고 하셨을 네. 때 반응이 어떠셨나요?
1: 솔직히 조금 걱정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0: 아.
1: 계속 이어서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하셨는데 제가 설득을 시켰죠.
0: 에.
1: 나는 판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0: 오.
1: 버리지 않겠다.
0: 오케이.
1: 계속 가져갈 것이다.
0: 오케이.
1: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 해서 이제 그래 네가 행복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3: 행복해라.
0: 네. Thank you. So at the beginning, they were a bit concerned about the career as a member of a girl group, and they wanted me to keep on pursuing the career as a 판소리 artist. But I eventually persuaded them by saying, I'm not going to let go of 판소리. I'm going to keep pursuing down this lane of becoming a musician, pursuing the music that I would like to creat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송현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송현님도 굉장히 특별해요. 어머님이 이제 전통 무용을 갖다 전공을 하셨다고.
3: 맞아요. 엄마도 이제 한국 네. 무용을 전공하셔서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거든요. 세 살 때부터 무용을 했는데
0: 네.
3: 발레도 배우고 현대 무용도 네. 배우고 뭐 한국 무용 다 같이 배우다가
0: 네.
3: 그 중에서 한국 무용이 가장 마음이 이끌려서
0: 네.
3: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Wow, good. Thank you so much. So, another surprising fact about Songhyun's mom is that she used to be a professional traditional Korean dancer, and she naturally got the influence from her mother, and she started dancing at the age of 3. And she was not only capable of dancing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but also she was capable of doing the ballet and the modern dance at the same time. But she eventually stuck to the Korean traditional one since she thought that was the most interesting. One. 자 그렇다면 도들이 안무 보여드리고 좀 조언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So after letting your mom see the choreography of your song, what was her advice?
3: 첫 번째 데뷔곡을 준비할 때
0: 네.
3: 전혀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0: 네.
3: 이게 맨 처음에 하는 게 K-pop 안무를 받아서
0: 네.
3: 한국 무용적인 선을 넣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몰라서 엄마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고 이제 피드백 받고 하면서 그 중간 과정을 찾아갔습니다.
0: 밸런스를 찾는 게 정말
3: 네,
0: 힘들었던 거군요.
3: 이번 하와라는 안무를 네. 할 때는 그래도 한 번에 좀 금방 찾은 것 같아요.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back when they were working on the choreography for the first debut song, she found it really hard to find a balance or the sweet spot between the traditional Korean dance and the K-pop Korean K-pop choreography or moves. And she used to get advices from her mom, but now that we made our second comeback, I think I got a little more used to it. Well, thank you. And the next one, this one is a question from Chris 3. Songhyun, where did you live when you were in London?
3: I lived in Sheffield.
0: Okay.
3: Sheffield. Oh,
0: that's great.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where you used to live? What was so special about that place?
3: 되게 이제 평화롭고.
0: Okay.
3: 평화롭고 잔잔하고 마치 제가 고향이 대전 광역시거든요. 대전 광역시도 좀 있을 거 다 있으면서도 네. 평화롭게 지낼 네. 수 있는 도시였는데 딱 그 셰필드가 그 느낌이었습니다.
0: 그런 거 중요하죠. Alright, so I thought that place was especially beautiful because of its stability and peace, and it resembles my hometown, which is 대전. Well, thank you so much. Anyway, with that, since we're kind of running out of time, we're gonna start talking about your album. Now, let's start with the name. What's the second digital single's name called? 자,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이름이 무엇인가요?
1: 네, 디지털 두 번째 싱글 앨범 이름은 하와입니다.
0: 오케이.
1: 네, 하와이고요. 선택과 욕망의 서사를 좀 담아낸 앨범이고 저희 안에 곡 세 곡이 들어 있습니다.
0: 오케이.
3: 저희 세 곡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공개가 되었던 곡이에요. 라일락이라는 곡인데 수줍고도 당돌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0: All right.
1: 그리고 두 번, Yeah, 두 번째 두 번째 타이틀곡 하와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금기로 여겨진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0: Okay, and the last one is?
3: Last one is 사계연서.
0: Okay.
3: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편지 같은 좀 아름다운 곡인데요. Mm-hmm. 감성적인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십니다.
1: 네.
0: Okay, well, 맞습니다. Thank you so much. So I assume the last track is a fan dedicated song, is it? 팬송인가요? 마지막 노래는 그러면?
1: 아
0: 누구를 위한 편지였을까요?
1: 아, 또 그리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0: okay.
1: 또
3: 저희 네. 팬들.
0: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Anyway, let's go through the track list one by one. First off, the digital single's name is Hawa, and it consists of three tracks that was released on June 24th. First track is a pre-release track called Lilac, and the song compares the feelings shared between two people to a blooming lilac flower. And the second track is called Hawa, and it's a reinterpret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nto much more of a modern one. And the last one is 사계연서. The official English name is Seasonal Love Letters. Message-wise, it's all about that one person trying to share its heartfelt message towards someone. So I guess you could call that a fan-dedicated song or song for someone you truly love. All right,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the first song.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1: 네. 와.
0: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네. 마음대로 목도 네. 푸셔도 되고 반셔도 괜찮습니다. With that, we're about to have a listen to the first live performance from Dudry. If you would like to share your opinions about their performance, feel free to do so by dropping a comment on YouTube. 듣고 계시는 도드리 팬 여러분들, 지금부터 라이브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감상평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With that being said, are you ready?
1: Yes, we're ready.
0: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to it. We have Hawa live in the studio by Dudry. Enjoy!

0: Yoo-hoo! That was Hawa by Dodgy. That was a live performance. Hope you guys enjoyed. If I were to say something about this song, I feel like that's the closest thing to a K-pop, something that really deserves that name, because that song literally had that Korean vibe in the song. 근데 이게 이런 게 진짜 K-pop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문화를 갖다 그대로 잘 담아가지고 음악으로 승화시킨 아주 멋진 노래였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And we're getting a lot of comments from the listeners. Miss underscore Jess says, I wonder what genre they will collab with next. A lot of people are hoping for heavy metal.
1: Ha ha ha ha ha. Oh, sounds great.
0: But it's always going to be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right? 늘 한국 국악에 뭔가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서 다른 곡과 또 이제 접합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1: 어, 그래도 저희는 아, 다른 네. K 지금까지 들려드린 곡들은 K-pop 위주에다가 네. 한국적인 느낌 한 스푼을 네. 계속 좀 해가려고 하고 있어서
0: 아, okay.
1: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장르들과 그런 식으로 결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0: Okay, so far we've been releasing music mostly based on pop music and a splash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just like how we've been doing in our career, we are open to pretty much all the genres out there. Well, thank you so much. Now,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가지고요. Yes or no, game time이 왔습니다.
1: Yes or no.
0: 질문을 들으시고 3초 이내에 생각하지 마시고 yes면 yes라고 말해주시면 되고 no면 no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Alright. Yes. Now, the next part is yes or no quiz time, and all they gotta do is answer the questions within 3 seconds in either yes or no. Question number one. When we decided to become the world's first crossover pop girl group, there was one thing we believed we could truly be number one in the world at. 세계 최초 국악 걸그룹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Yes or no in 3, 2, 1, let's go!
2: Yes.
0: Okay. 자, 그럼 송현님 어떤 게 있을까요?
2: 일단 가장 세계 최초다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딱 그 한국적인 거를 전공하는 음? 전공자가 한 팀을 이뤄서 한국적인 음악을 또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0: Okay, so I think we're the first ever K-pop Korean traditional music based girl group who actually majored traditional Korean music in the industry.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주 씨?
1: 아, 저는 한국 무용과 판소리 이 멤버 두 명의 케미?
0: Okay, the chemistry 네. between Korean traditional 네, singer and Korean traditional 생각. dancer is what I think we're number one at. Well,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 Yes.
0: 요즘 우리 멤버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So there's a phrase the two of you have been saying to each other a lot lately. In 3, 2, 1, let's go!
2: No.
1: No.
0: No?
2: No.
0: Do you even talk to each other? 두 분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2: 네, 네, 많이 해서 노라고 했습니다. Okay. 왜냐하면 저희가 okay. 대화의 흐름이 네? 되게 빨리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0: okay.
2: 자주 하는 말은 없고 okay. 매일매일 달라요.
1: 네.
0: 오케이.
1: 아,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게 저희가 막 유행어 같은 걸 많이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0: 아, 오케이. Alright, so first off, we don't use any trending terms that's used commonly among the recent generations. And even though we talk to each other a lot, we always talk about something different. So we're not really focused on any specific like topic. Well, thank you.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무슨 말씀 나누셨나요? So what were you guys talking about before you arrived at the studio?
2: 오기 전에
0: yeah.
1: 오기 전에 저희 라디오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0: We were constantly talking about the radio.
2: 네. 네. 아, 오늘 라디오에서 okay. 어떤 말 할까 아, 이런 얘기하면서
0: 어, 어떤 네. 말 할까? 좋은 그건 것 같아요. 원래는 What was your plans?
2: 플랜? 플랜... 약간 우리의 관심사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 우리 관심사 중에 어떤 걸 얘기해야 팬분들이 잘
1: 맞아, 맞아.
2: 좋아하시고
1: 맞아.
2: 재밌어 하실까?
0: So we've 네. been thinking some things like what should we talk about on air just to trigger the interest of the listeners? Is it going to be by sharing what we are currently into? Speaking of which, let's speak a bit about it then. 그렇다면 어떤 거가 관심 있으신지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세요. What are you guys into?
1: 아, 저는 예. 사실 먹는 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0: Oh my. So, 송현 is currently into food.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어떤 게 있으실? 아니다. 하나씩 물어볼게요. 네. 오늘은 뭘 드셨나요? What did you have today?
1: 아, 방금 예. 네, 육회 비빔밥을 먹고 왔습니다.
0: Oh, wow. All right. I had beef sushi mixed rice or 육회 비빔밥 in Korea. Korean before I got to the studio. 그렇다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일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then?
1: 사실 하나만 고르기 너무너무 힘들고 네. 너무 속상한데 네. 아,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제가 또 부산이 고향이어가지고 네, 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0: 부산이 고향이에요?
1: 네.
0: Wow, I did not know. So she's from the southern edge of South Korea. There's a place called Busan, and her favorite food is raw fish or 회 in Korean. You're probably the first person from Busan who actually enjoys 회. 부산 분들 중에 회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1: 에? 진짜요?
0: 단 한 명도. 에? 최초예요, 영주 씨가.
1: 다 좋아하지 않나?
0: 정말요? 아, 그렇다면
2: 많이 정말... 드셨나 보다.
0: Alright, well, thank you. They probably got sick and tired of it because they had too much. 충격적. Thank you so much. So, raw fish it is. Al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ow, question number three. There's something you always carry in your bag wherever you go. 나는 가방 안에 꼭 넣고 다니는 게 있어요. Yes or no? In 3, 2, 1, let's go!
2: Yes.
0: Alright. 송현, what do you carry around?
2: 저는 초콜릿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0: Chocolate. Okay. Interesting answer. What else?
2: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들고만 다니고 잘 먹진 않아요. 약간 wow. 비상용이에요.
0: Okay. So it's for emergency purpose. I don't eat it often, but I always carry around just in case something happens. Well, thank you so much. The chocolate it is. 자, 그렇다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Question number 4. These days there is something that always makes you smile. 요즘 나를 웃게 하는 게 있어요. Yes or no? In 3, 2, 1, let's go.
2: Yes.
0: All right. Let's begin with Youngju this time.
1: 자꾸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0: Is it 회 again?
1: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0: Oh, whenever I eat something 네, good, yes.
1: 미소가 납니다.
0: Oh, 네. That naturally put a huge smile on my face. All right, then. What about you, Soyeon?
2: 저는 요즘 이제 팬 소통 앱을 보면서 okay. 팬분들이 올린 재밌는 글들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0: Alright, going through the messages I received through the application that enables me to communicate with the fans is what's making me smile. What was the most memorable message you received from the fan?
2: 너무 재밌는 게 많았는데.
0: Okay.
2: 너무 뜬금없는 것도 많았고.
0: Okay.
2: 근데 별로 뜬금 아 그래도 연관된 걸 이야기해보자면 도드리라는 팬 명을 지을 때 okay. 뭐 도라지 이런 팬들도 해주셨고
0: okay.
2: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There are so many funny comments I received and some very random comments. But if I were to share something that's actually related to the band Dodri, that was when we were trying to decide the fandom name and some of them said 도라지.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렇다면 그러면 좀 재밌는 취미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좀 나를 웃게 하는 취미 같은 거. Is there a hobby that put a huge smile on your face?
2: 저는 베이킹 하는 거 좋아해요. 영국에 유학을 가서 생긴 취미인데 영국 갔더니 이제 이웃분들이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하나 막 나눠주시기도 하고.
0: Interesting.
2: 그래서 베이킹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0: Very interesting. So surprisingly, she enjoys baking as her hobby, and she first got the hobby back when she was studying in the UK. Well, thank you so much. So, what's your favorite type of bread then?
2: 아 너무 많은데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바나나 빵이 저의 최애. Baking menu입니다.
0: All right, banana bread it is because it's her first ever bread that she baked for herself. Well, thank you so much.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re's something you'd really like to say to the fans who love your music. 우리 노래를 사랑해 주는 팬분들에게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Yes or no? In 3, 2, 1, let's go.
2: Yes,
0: all
2: definitely right.
0: We're gonna go back to Youngju.
1: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0: Oh, What I want to say is I love you guys more. Well, thank you so much. What about you, Sungyeon?
2: Oh, I love you guys.
0: All right, thank you so much. With that, it's about time we have a listen to their second live performance.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들어볼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프리로 이제 공개가 됐던 라일락을 들어볼 차례예요. 네. This time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this song called Lilac. Is there anything you guys would like to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it? 자, 그럼 리스너들이 들을 때 이 부분 꼭 집중해라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1: 아, 저희 라일락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0: 오케이.
1: 동요 옹달쌤의 물만 먹고 가지요 있잖아요. Okay. 그거를 좀 이용해서 저희는 okay. 향만 맡고 가지요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y actually quoted a line from one of the songs for children that goes 물만 먹고 가지요, that part, and they transform that 물, water part, into 향, scent, and that's the part that you guys would like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it. All right, with that, are you guys ready?
2: Yeah.
0: Maybe yep. not. I'm going to give you guys a couple more seconds.
2: I'm ready.
0: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편하게 준비하셔도 돼요.
2: I'm ready.
3: We are ready.
0: All right, yep. Let's have a listen. We have Lilac live in the studio by Dodri. Enjoy.
2: Enjoy.

0: Welcome back! Yoo-hoo! That was Lilac by Daughtry! Hope you guys enjoyed it. We are getting a lot of positive comments about the performance. XYWIZG282 says, now I can see them performing for their concert now. Well, thank you so much for the positive feedback. All right, with that, we a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 listeners. 자, 이제 다음 파트는 Q&A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All right, this first one comes from Miss _ Jess. It goes, Daughtry has done lots of collaborations with artists outside of K-pop. Which one has been your favorite so far? 자, 지금까지 K-pop 아티스트 말고도 다른 콜라보를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건 어떤 건가요?
1: 너무 어려운 이걸 어떻게 선택이다.
2: 하나만 모르나.
1: 근데 저는 네. 저희가 꿈만 같았다라는 자체 콘텐츠에 저희 곡들을 다른 장르와 함께 콜라보해서 올리고 있는데
0: okay.
1: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라일락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라일락 시티팝 버전이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we've been uploading series of contents on our official YouTube channel, collaborating with many different genres in the industry. And so far, my favorite one is Lilac in City Pop version.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영준님, 질문이 네. 하나가 있습니다.
1: 어, 네.
0: 자, 지금 그러면 누군가와 같이 콜라보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Is there anyone you would like to collab with? 없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2: 너무 많아서.
0: 아, 그런 게 문제요.
2: 네.
0: 아, 정말요?
2: 네.
0: 오케이. 딱 한 분. Just one person.
1: 아, 어렵다.
0: I'm gonna let her think for the next couple minutes. 그러면 몇 분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 어떡해.
0: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This one comes from Jessica. It goes, Will a fandom name be announced anytime soon? How about Changgu's?
1: Changgu.
0: Like the traditional drum that plays the Daughtry rhythm. And because Daughtry fans are here to be Daughtry's constant backing beat to support Daughtry, so we can be called Changgu's.
1: 자,
0: 팬덤 네임은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까요? Changgu's는 어떨까요? 왜냐면 Daughtry 여러분들이 앞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계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백비트가 되어드릴 수 있거든요.
2: 덩기덩쿵
0: 따라라라.
2: 진짜 생각 아이디어 너무 좋다.
0: 장구스.
1: 귀엽다.
0: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구스? 귀엽나?
2: 네, 의미를 듣고 보니까
1: 뜻이 너무
0: 좋네요. 네. Okay, after hearing the meaning, I was very impressed how deep it is, and now it sounds more cute. 그러면 뭔가 is there any fandom names you guys had in mind? 뭔가 마음속에 있던 팬덤 이름 같은 거 있나요?
1: 저희도 진짜 너무 네. 많아서 오? 못 고르고 있는데
0: 그럼 한 세 개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Can you give us three?
1: 있나요?
2: 아, 저는 그 아까 송현이가 얘기했던
0: 네?
1: 도라지?
2: 아, 도라지? 사실 될 수 없지만 너무 귀여워서
0: 네.
2: 제 머릿속에 제일 크게 박혀있는 거예요.
0: 네. 오케이, 도라지? Yeah, that's not bad. But you know what? Impact-wise, I think 장구스 is a little more impactful than 도라지.
1: 장구스도 후보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너무 귀엽네요.
0: 장구스 is going to be on the list for sure. Well, thank you so much. And moving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Jamie. It goes, Before deciding on the name Daughtry, did you have any other group names in mind? Or did any of you have different stage names you wanted to use? I mean, name-wise, they already stick to Daughtry. I don't want them to regret anything about their name, so we're going to skip this one and ask about their stage names. How about that? Did you guys wanted a stage name or something? 뭔가 스테이지 이름 같은 거 원하신 적 있으신가요?
2: 스테이지?
1: 활동명 같은 거. 아니요, 저는 한 네.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2: 저희가 지금 본명을 쓰고 있잖아요.
0: 네.
2: 근데 그 이유가 또 있는 게
0: 오케이?
2: 저희 한국인이 쓰는 성, 이름 네, 다 있는 이 세 글자 네,를 또
1: 그대로 이제 가져가고 싶어서 또 팀의 취지와도 맞는 것
2: 네,
1: 같아서.
2: 저희의 전통을 또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never in our lives we wanted to come up with a stage name after making our official debut is because we wanted to stay true to our heritage by sticking to our legal Korean names. And I believe that's one way to express our tradition to the world. Thank you so much.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Sonia, and it goes, "Has there been a moment that made you think we were meant to be a team?" 우리는 팀이 되었어야 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1: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언니를 처음 만났는데
0: 예.
1: 같이 팀을 할때 훨씬 시너지.

0: us being a team, and ta-da, we got signed under the same label as a team.
1: 하나 더 얘기해도 되나요?
0: 그럼요.
1: 아, 저희 그 성현이가 말한 팀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저희 며칠 전에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가 올라갔어요. 네. 하와이 퍼포먼스 비디오가 올라갔는데
2: 아,
1: 거기에 히든 파트가 있어요.
0: 오케이.
1: 그래서 저희 이 앨범에 수록돼 이 앨범에 들어있는 음흠. 노래에는 없는 오케이. 중간에 추가된 파트가 있어요. 음흠. 거기에 저희의 강점을 살린 파트가 있는데요. 그 부분 영상을 보면서 아, 역시 우리는 팀이 됐어야 해. 이게 맞아. 이게 도들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2: 맞아요.
1: 네, 느낌을 확 받은 순간이었어요.
0: That was a really great way of teasing your content to the audience because you just made me real curious what that is. So what she said was, so there's a performance video we recently uploaded on an official channel and there's a hidden part in the content that is not included in the recorded version through the streaming platform which showcases our strong size as performers. Alright guys, if you guys are curious, just like how I am feeling right now, you guys can check out the content through their official channel. Now, moving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Anna, and it goes, you've worked with a lot of different artists. Is there anyone you'd like to collab with someday? Now we're back to square one. 영주, who would like to collab with?
1: 맞나요? 아, 그러면 제가 진짜 너무 많지만 다 언급 못해서 정말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한 분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0: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저희 JYP 선배님 중에 스트레이 키즈 약간 국악적 요소를 또 많이 사용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또 그런 힙한 느낌과 저희가 또 한번 콜라보를 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2: 너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선배님들 같이 하고 싶어요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he said, there's just so many I'm so sorry I cannot go through the list of artists I would like to collab with But if I were to choose a team that'd be Stray Kids from JYP Since they also use quite a lot of Korean traditional elements to their music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송현님.
1: 네.
0: 송현님은 누구랑 한번 콜라보를 해보고 싶으시니까 Who would you like to collab with?
2: It's so hard to choose one.
0: Now you know the level of suffering she had to go through, right? But it's okay. Like, let me know when you can think of one.
2: Okay.
0: Anyway,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Miss underscore Jess says, the hidden part is amazing and Aww. Choreographed and composed by Youngju and Songhyun.
1: Thank you.
0: That I'm already aware of, my friend. I just pretended like I did not know. I just didn't want it to like spoil anything about the content. And to all the listeners, trust me, it's going to totally worth your time. So make sure to go to their official channel. What's the name of your channel?
2: Our channel name is Dodri.
0: Okay, search for Dodri, press that subscribe button, and start watching the content they just mentioned, and be surprised. All right,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wrap up the show already. 이제 벌써 끝낼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1: 벌써요?
0: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1: 너무 빠르다.
0: 다음 컴백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꼭 네. 다음번에도 나오시면 영광으로
1: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날아오겠습니다.
0: It's going to be a great pleasure and honor for all of our teams if you guys could come back with your next comeback. 자, 그렇다면 마지막 스피치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오늘 너무 선배님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너무 즐겁게 한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고요. 또 여기서 저희 신곡 두 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네, 너무 좋은 기억 가지고 다음에도 꼭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All right, so she said, thank you so much for treating us comfortably. It's been a pleasure being able to perform two of our songs from the recent album. And if you call us back, we will be here. All right, now, what about you, Songhyun?
2: 저도 이렇게 좀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한 시간 라디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저희 음악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I certainly enjoy the atmosphere being very friendly and comfortable through this show. And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fans for supporting our materials and our career.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ing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The last track is called 사계 연서, Seasonal Love Letters by Dodry.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ul, along with the members of Dodry. 이제 빠이빠이 같이 하실 건데요. 3, 2, 1 하면 그냥 빠이빠이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3, 2, 1!
2: Bye-bye!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ing figures of our times. Now, our guest is an artist who has opened a new chapter in Korean ink painting by combining traditional sumukhwa with LED lighting and media art. Now, after being appointed to the board of the Sejong Center Foundation last year, she's also helping bring Korean art to the global stage. Please welcome Korean ink painter Ryu Jae-chun. Hello.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can 네.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2: Hello, global crunchers. I'm 유재춘. 안녕하세요. K-스묵 유재춘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 스묵을 기술과 융합해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Hello and nice to meet you. So she is a Korean traditional ink painter and she is combining the traditional ink painting with technology to spread it globally. Well, welcome once again. Now, I've seen you in so many interviews, media interviews, so it's exciting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like this. How does it feel to be here in the studio today?
3: 뉴스나 인터뷰에서 자주 뵙던 분을 이렇게 실물로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작가님께서는 오늘 이 저희 컬처 크런치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2: 아, 여기가 굉장히 이쁘게 잘 돼 있어요. 작업실에서 네. 늘 혼자 작업을 하고 조용하게 멈춰 있다가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오니까 기분이 엄청 상쾌해지고요. 그리고 제 그림 속에 빛이 비치는 기분이에요.
0: So she said the studio looks beautiful and usually she's always alone at her studio working on her art. But it seems like the studio is adding light to her artwork back in her own studio. That's a very beautiful way to put it. Thank you. Now, for many of our international listeners listening right now, Korean ink painting or sumukhwa may be unfamiliar. So if you had to describe its charm in just one sentence, what would you say?
3: 사실 해외 청취자분들에게 수묵화라는 장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수묵화의 매력을 작가님께서 한 줄로 말씀해 주신다면
2: 한마디로 네. 하면 여백의미,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않은 무한한 상상의 세계?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0: Wow. So the beauty of Korean ink painting or sumukhwa, she said, would be the beauty of space. It seems empty, but it's not empty. And it's the world, the infinite world of imagination. Wow. So let's enter the world of Korean traditional ink painting right now here on Brunch Club today with Ryu Jae-chun. Now let's dive into the segment right away with our keywords. Could you please open this first keyword?
3: 이제 브런치 클럽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2: 네, 오픈하겠습니다.
0: All right, so it's innovation.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 이 키워드 골라주셨을까요?
2: 아, 저에게 첫 번째 키워드는 innovation. 저에게 K-스묵과 같은 의미예요.
0: Okay, so it means K-스묵. Korean traditional painting, and that is why she chose this very word, innovation.
2: 네, 혁신을 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0: 네, 네. So it's all about using innovation, innovative ways to not, I guess, get rid of tradition, but using today's modern language to let tradition be known. Worldwide. Oh, interesting.
2: 예, 한지와 머규의 LED 빛, 미디어 아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그것을 오늘의 기술과 만나 미래로 번지는 것. 그것이 K-스묵의 혁신입니다.
0: Okay, so the innovation of K-스묵 would be using LED, media art, and digital technology to spread it towards the future. Okay, so looking at works like your famous works like Portrait of Nature, Majestic Mountains, and Waterfalls, I'm struck by their incredible scale. They're huge. What kind of energy do you feel while standing in front of such a massive canvas? And after pouring so much into a piece, how do you feel, I guess, physically and mentally?
3: 작가님의 이제 자연의 초상, 묵산과 폭폭 화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작품을 보면 스케일에 압도되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화폭 앞에 섰을 때 작가님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거대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나면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 듣고 싶어요.
2: 아, 네.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화풍을 피고 그 붓을 들면 우선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해요.
3: 네. 네.
2: 자연은 멈춰있지만 멈춰있지 않잖아요.
3: 그쵸.
2: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또 달이 뜨고 해가 뜨고.
3: 네. 예. So when I stand in front of the canvas to work on my art, I concentrate, focus really hard. And when I think of nature, it's always moving, right? The wind, the rain, and the moon rises, whatnot.
2: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붓을 들고 화면에 그대로 담아요.
3: 아.
2: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필터링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3: 아. So I use the brush to sort of filter that nature onto the canvas. And I meditate and I pray to create great art pieces.
2: 네, 그래서 그림이 다 그렸을 때는 많이 지치죠. 지쳤을 때는 이제 또 이렇게 조용히 또 명상하면서 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3: 네, 지칠만 할 것 같아요.
2: 네.
3: So she feels absolutely drained after working on this huge artwork on a huge canvas. But then she would recharge herself through meditation, whatnot.
2: 예. All right. 마라톤을 하고 나서 이렇게 속을 다 이렇게 속이 다 비어지는 것처럼 네. 아주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3: So you know how like when you run the marathon, it feels like everything empties out from your body, right? So just like that, after working on a huge art piece, she feels a sense of catharsis even. Oh, 놀랍습니다. Well, I heard you climbed China's famous Huangshan Mountains as well and made countless sketches while you were there. So I'm wondering, when translating that grandeur onto paper, what's most important to you?
0: 중국의 명산인 황산을 또 직접 오르시면서 수많은 스케치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 네.
0: 눈앞에 펼쳐진 이런 거대한 대자연을 화폭에 옮길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2: 네, 자연의 맑은 기운, 자연의 맑은 기운 그 에너지를 우선 제가 그거를 담고 그다음에 그거를 화폭에 옮겨서 제 작품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그 자연의 좋은 기운을 또 담아가기를 제가 바랍니다.
3: So it's all about that fresh energy that nature has. She would first of all receive that all onto her, like soak it up, and then she would reflect that onto the canvas so that everyone who's looking at her artwork would also receive that nature's energy.
0: 좋습니다. Oh. Well, on a lighter note, do you enjoy hiking in your everyday life as well?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혹시 평소에도 좀 등산 즐기시나요?
2: 네, 이제 스케치를 위해서 등산을 좀 다니고 있어요.
3: 아,
2: 네.
3: 네. So for her sketches, she is doing some hiking to the mountains. 아, 스케치하기 쉽지 않네요.
2: 그렇죠. 네.
3: Yeah, it's not easy to sketch because she has to go on these mountains. All right. Well, when people think of traditional Korean ink landscapes, they often imagine something very static, almost museum-like.
0: 되게 전통 한국화나 수묵 산수화라고 하면 박물관에 박제된 정적인 그림을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한국에서 최초로 수묵화 NFT까지 발행하면서 엄청난 파격을 주셨어요. 이 파격적인 행보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3: So you became the first to release even an NFT of the ink painting of Korean traditional art. What inspired to make this bold move?
2: 네,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묵화라고 하면 옛날 그림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3: 그렇죠.
2: 우리의 가장 좋은 정신적인 한국의 정신을 담은 그림인데 그 한국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 정신에 옮기려면 어떻게 할까 늘 고민했었어요.
3: So she always thought about how she can use this traditional art, that good vibes and energy that it naturally has. How can she use the modern language to really let it be known today?
2: 예, 그 고민을 하다가 NFT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NFT를 제가 시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 워라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한국화 최초 AI 수묵산수화인 워라가 월화는 대단했어요. 월화가 나오면서 이제 순식간에 200점이 완판되고 10초 만에 완판이 되면서 이제 언론에 60개 언론에 알려지면서 제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네. 작품이 월화예요.
3: 너무 놀랐습니다. So at the end of that deep consideration, thinking about how she can introduce this traditional ink painting or 수묵화 today, she thought about NFT, and that is how AI, the moon, came to be. As soon as it was released, it was sold. Over 200 pieces were sold, and she was covered in over 60 different media outlets. And that's when she actually became known to the world as a 수묵화 artist. Wow. Well, you also pioneered LED ink painting and even received a patent for digital Korean painting. Now, since light interact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hickness of the hanji,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and the density of the ink, I imagine it took countless experiments. Can you tell me what the process was like? 또 LED 수묵화라는 전대미문의 장르를 개척해서 디지털 한국화 특허까지 받으셨잖아요. 네, 한지의 두께나 먹의 농담에 따라서 빛이 번지는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완성하기까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랑 또 성공, 이런 경험, 실험을 겪으셨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2: 네네. 그 이제 한지 LED 수묵화를 제가 특허를 냈잖아요. 네. 근데 한지는 숨을 쉬는 재료예요. 그래서 먹의 농담이나 말씀하신 대로 한지의 두께,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 심미적인 느낌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패는 수없이 거듭되었었고요.
3: 네. 네. So hanji, the Korean traditional paper, it actually breathes like sort of living paper in a way. And like I said, the density of the ink and the thickness of this hanji paper would make the ink spread differently. And because of that, she had to go through a lot of trials and errors.
2: 예, 그게 이제 제가 전통 이걸 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LED나 기술을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밤에 작업을 많이 해요, 화가들이. 네. 밤에 작업을 하고 나가보면 세상에 조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지금 이 세상의 꽃은 또 조명이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착안이 돼서
3: 그런 사고의 발상이
2: 예, 사고의
3: 있었던 거예요.
2: 사고의 발상에서 이제 조명을 칼라로 네. 그것도 한지에 비추게 된 게 이제 LED 특허가 나오게 됐고 뭐 와우. 실패하고 뭐 도전하고 그 과정도 또 공부기 때문에
3: 네,
2: 그 과정도 힘들었지만 즐겁게 아주 오래 걸렸어요. 네.
3: 네. Oh, wow, what a process. So she thought of LED and technology as ingredients for her ink painting, and they usually work during nights. And when you go outside at night, you see all these different lights outside, right? And she thought maybe light is the flower of the modern times, and she thought of using it on her painting like an ingredient. And it wasn't easy. She had to go through a lot of trials and errors, but nevertheless, that's how LED ink painting came to be, and she completed that patent process. Wow, it's amazing. Well, in a recent column, you even write columns, right? You wrote that the spirit of ink painting perfectly aligns with the ideal ecosystem of the AI and the robotics era that we're living in. Could you explain what you mean by the spirit of ink painting? 칼럼도 쓰시잖아요. 또 네. 최근에 쓰신 칼럼 중에 수묵의 정신이 AI 로봇 시대의 이상적인 생태계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 수묵의 정신이 뭔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수묵의 정신이 AI 시대의 이상적인 생태계 모델과 닮아있다는 것은 네. 수묵이 가진 비움과 조화, 균형과 공존의 철학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썼었어요.
3: 비움과 조화 그리고 공존이라고 그쵸, 하신 거죠.
2: 균형과 공존.
3: So what she said is the spirit of ink painting perfectly aligns with the ideal ecosystem of the AI and robotics era because it's all about harmony, emptying out and coexisting as well as balance, the very core values that we need in these modern times.
2: 예, AI 로봇 시대에는 기술이 엄청 빠르게 발전되잖아요. 네. 그 속도만큼이나 인간성의 감성, 그리고 윤리,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해요. 20개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자리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3: So technology moves really fast these days, right? It develops, changes really fast. But what we need is that human emotions and the ethical aspects and the harmony with these technological aspects. And space isn't just about something that is empty or void. It's all about our human breath as well.
2: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수묵정신은 비움과 조화, 균형과 공존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과 AI, 로봇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 생태계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3: Ah, so once again, in a nutshell, the spirit of ink painting, it really delivers the emptiness, harmony, as well as coexistence and balance that we need in this AI and robotics era ecosystem. Oh, wow. That's amazing. Very beautifully, nicely put. Now, many artists say music also inspires their creative process, you know, because being creative isn't easy. You need sources of inspiration. Do you listen to music while working as well?
0: 많은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많은 영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작가님도 작업하시면서 음악 많이 들으시는 네. 편이세요?
2: 많이 들어요.
0: 많이 들으시구나. 그러면 우리 크런처들에게 내 최애 음악이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한 곡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2: 예, 바위꽃.
0: 바위섬.
2: 네, 바위섬.
0: 이었죠? 네네, 바위섬. 이 곡을 왜 최애곡으로 선택해 주셨죠?
2: 그냥 제가 학창시절부터 이제 제가 음치예요. 노래를 못해서.
0: 전혀 예.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으셔서.
2: 아주 안 좋은 음치예요. 근데 그래도 노래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위섬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 작품 중에 네. 더 웨이브가 있어요.
0: 네.
2: 예, 그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제가 파도, 그 바위, 본래부터 많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였던 거예요.
3: So she chose 바위섬, Rock Island. And this song is actually something that she sang way in the past. She said she's not a good singer, but she sang this. And there is a work that art of hers that's titled The Wave. And she realized after listening to this Rock Island or 바위섬 that she had always had love for natural aspects such as the wave and the rock.
2: 네, 제가 묵산도 그리지만 네. 바위를 워낙 좋아하고요.
0: 네.
2: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0: 네.
2: 커다란 돌이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파도가 치어서 비어졌다 채워지고 또 기다림과 치유
0: 네.
2: 그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지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림도 그렇게 그리시듯이 네. 음악도 뭔가 바위 이런 자연과 관련된 걸 좋아하시는
2: 그렇죠.
0: 것 같네요.
2: 그래요, 맞아요.
3: Alright, so she not only likes to paint majestic mountains, but she also likes waves, rocks. Rocks don't move, right? As the waves come and go, it empties the space and fills it again. And she just likes that flow. And so let's take a listen to her favorite pick. Here is 바위섬, Rock Island by 김원중. We'll continue the talk after that, so stay tuned.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Bawi Som Rock Island, one of the recommended songs of Ryu Jae-chun, our guest of Brunch Club today. Now, that was a song by Kim Won-jung. But before we continue the talk here on Brunch Club, let me give you a short announcement. Shape the future of Arirang Radio today. Check out the 2026 Arirang Global Listener Survey via our website or mobile app. It's a quick 5-minute survey, and your opinion means the world to us. Join us now and let your voice be heard. Now, welcome back. We're joined by, once again, master of Korean traditional ink painting, Sumukhwa Ryu Jae-chun. I'll reveal the second keyword now. 제가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connection.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골라주셨죠?
1: 네, 이거는 연결이잖아요. 네. Connection이 달. The moon, 네.
0: Okay, the moon.
1: 예, 달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달은 하늘에 하나만 있어요. 네. 근데 전 세계에 달이 있죠. 예,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작가 관객을 연결하고 아.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 수묵이 세계인과 만나는 연결이 되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0: So connection, it's also related to the moon. The moon, there's only one moon in this world, right? But you can see it everywhere in different countries, wherever you are. And there's the east-style moon, the west-style moon, and there's also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it's all about connection, is what she is saying. So that is why she picked this particular keyword. I see. Well, last year you became the first Korean artist to hold a solo exhibition at Katara Cultural Village in Doha, Qatar, where your work captivated the royal family and local media there in the country. What do you think resonated most with audiences there?
2: 작년에 작가님께서 카타르 도하의 카타라 문화마을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개인전을 여셨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왕실 또 언론을 매료시키셨어요. 현지에. 카타르를 사로잡은 비결은 뭐였나요, 작가님?
1: 네,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수묵의 고요함과 그 정신성이 이제 그들과 같이 교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0: So she believes that calmness and the spirituality of Korean traditional sumukhwa or ink painting left an impression and resonance to the people there.
1: 네. 그리고 달 문화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달을 그리니까 이제 조금 친숙하게 느껴졌고
0: And because she draws moons and because Qatar also has that culture around moon, that felt familiar to the local people.
1: 예, 다른 데서 이제 볼 수 없었던 수묵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신 게 수묵의 번짐,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제 그림이 이제 평화와 치유 이런 거를 상징을 하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그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0: 아. And also, they have not seen this ink painting before. Ink spreading across paper. And she draws about peace and healing, paints about peace and healing. And those symbolic meanings were able to resonate with these content and value of her work.
1: 네, 제가 카타르 도하에서의 전시는 네. 이제 제가 한국 수묵, K수묵을 네. 그리면서 가졌던 우리 한국의 정신성과 그다음에 K수묵의 현대성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K수묵이 한국을 넘어 중동과 세계 관객들에게 공감을 선사하고 또 감동을 준 부분이 예, 세계화 될 수 있는 확신을 준 전시였어요.
0: Oh, and this particular exhibition in Doha really gave her that certainty that K sumuk or K ink painting can really connect the world and also expand to the Middle East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it gave that
2: certainty for sure. Well, as an artist, what does it feel like when people from a completely different culture like Qatar, the Middle East, connect with your work?
0: 이렇게 낯선 문화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면서 뭔가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실감할 때 화가로서 기분이 어떤가요? 전율을 느끼실 것 같은데.
1: 이번에 그 이제 달 그림 앞에서 달과 수목 그림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시는 카타르 왕실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보편적 예술로서 우리 제가 그린 수목이 이렇게 세계인의 감성에 또 감동을 주는구나. 엄청 감동받았죠. 네.
2: So one of the royal families in Qatar, after looking at her painting, they started crying, tearing up. And she thought, wow, my painting can resonate with people globally. And it's a universal sort of feeling and reaction that you can expect. And so she was really touched and impressed by those reactions as well. Wow.
1: 예, 수목이 조용하게 번지잖아요. 네. 달도 뜨겁지 않잖아요. 그쵸? 은은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은은하게 번지고 달이 비추는 게 이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구나. 그런 걸 이제 스스로도 느끼고.
2: 그러게요. 그 잔잔함이 주는 그 위로가 있는 것 같은데.
1: 그쵸?
2: So ink, it spreads gently on paper, right? And the moon also is very subtle. It's not like burning hot. And that sort of vibe provides a sense of healing and that therapeutic sort of experience to the people who view it. All right. Well, I wish I could also take a look at her paintings in real life, too, someday. But moving on, your latest 2026 exhibition was titled Moon and Waves, right? The moon appears throughout many of your works. It's the key sort of subject. What does the moon symbolize to you?
0: 최근 마친 2026년 전시 타이틀이 Moon and Waves, 언급하신 달과 수목이었습니다. 그간 작품들을 보면 달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에게 달은 어떤 의미의 존재인지 궁금하네요.
1: 네. 네. 그 인터뷰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몇 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달이 저한테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일 수도 있고 제 마음에 뜬 달이에요.
2: So it's not just the moon that we see in the sky for her. It's the moon that's in her heart, her mind.
1: 예, 달을 보고 치유, 평화, 희망입니다. 치유는 위로잖아요. 네. 위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나 전 세계에 필요한 평화. 그리고 또 잔잔하게 비추면서 또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2: So it has three key meanings. First of all, that sense of healing and peace that the world needs right now and hope.
1: 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의 달은 동양의 정신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달빛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죠. 부드럽게 감싸안고 물결과 파도 위에 숨이면서 자연, 인간, 우주를 하나로 이어주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달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 이 지금 Moon and Wave는 제가 이제 평생 가지고 갈 주제예요.
2: 네. So in the Eastern world, Eastern culture, the moon it has a unique spirituality. So it doesn't shine strongly. It's really subtle. It's really gentle and it reflects on top of the water or the wave and it connects the nature, humans and the whole universe. It's all about connection. And she will bring the subject moon and waves throughout her career and in the future living as an artist moving forward. All right. Very deep and very, I guess, Eastern as well. Well, we also introduce you to today as a board member of the Sejong Center Foundation, a role you took on last year. How does viewing the arts and an administrator differ from viewing them as an artist? 앞선 소개 멘트에서 세종문화회관 재단 이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해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작가님. 그죠? 아티스트의 시선과 이 행정가의 시선은 꽤 다를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1: 네, 조금 달라요.
2: 네, 어떤 차이점을 느끼고 계세요?
1: 먼저 아티스트의 시선은 내면에서 출발을 해요. 내면에서 출발해 작품으로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2: 네.
1: 뭐 문화 행정가의 시선은 그 예술이 사회 속에서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는 생태계를 보는 것이에요.
2: So the major difference would be for an artist, everything starts from the inner world inside you. And you express that through your artwork to the world. But as an administrator, you try and maintain a change or something throughout society. So I guess that's the main difference that she said. 그러면 what goals do you hope to achieve in this new role? 그럼 이사로서 새롭게 품게 된 포부가 있으실까요?
1: 네네. 이제 아티스트는 하나의 작품 안의 세계를 창조한다면 네. 문화행정가는 그 작품과 작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잖아요.
2: 네.
1: 이 두 시선이 달라요.
2: 네.
1: 제가 이제 작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협력해 나가실 수
1: 있겠네요.
2: 있을 것 같아요. So an artist would create their own world through their art piece. One administrator creates the ecosystem between the artists and the works that they create. Because she understands that perspective from an artist, she can closely collaborate with other artists moving forward, creating a better ecosystem for them. Well, K-pop and Korean content are enjoying tremendous global success these days. What do you think Korean visual art needs in order to become a major force in the international art world as well?
0: 지금 전 세계가 K-pop과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죠. 이 황금기에 우리 K-미술이 글로벌 미술 시장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나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아, 이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네. 고민하고 어제도 그저께도 고민한 그런 지금 질문이에요.
2: 네. So this is a question that she thought about in so much depth and over time, even yesterday, last night.
1: 그렇죠. K-컬처.
2: 네.
1: 이미 K부터서 K-컬처잖아요.
2: 네.
1: K-아트.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네. K-미술.
2: 네.
1: 그래서 K-미술이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한국적 정체성을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인데 한국적 정체성은 지금 카타르에서 20칼을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만이 가진 예,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So in order to make K-art become the, I guess, center of global art, it's important to use the global language to express Korean, I guess, identity.
1: 그래서 세계의 언어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보편성.
2: 네.
1: 미디어하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네.

0: 미디어와 AI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술을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1: Okay, so technology is an ingredient and universal language is needed to spread K-art and that would be media and the AI collaborating together.
0: 예, K-미술의 핵심 전략은 전통의 현대화 와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생각해요.
1: So it's all about turning tradition into something modern and creating that whole ecosystem for all this.
0: 전통의 현대화 K20이죠.
1: 네.
0: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뭐 미디어 AI 지금 그렇게 하면 되고요.
1: 네.
0: 그래서 K20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Okay. So we can just use the art system, the media art system that already exists in the world and we can use K-sumuk or K traditional ink painting to really make K-art the center of the global art industry. All right. That, I guess, sounds like a huge strategy, a really good strategy.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at. Now, let's open up the last keyword.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볼까요? The last keyword is void. What meaning does this have?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0: 아, 지금 비움은 그러니까 비어 있는 빈 공간이 아니에요.
1: 네.
0: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있는 공간이죠.
1: So something void, an empty space isn't just empty. It is breathing to receive something new.
0: 예. 제가 그리는 수묵화에서 여백은
1: 네.
0: 예, 여백의 작품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호흡의 공간이에요.
1: So all the void, the empty spaces in her ink paintings or 수묵화 is a space for the art, the artist and the audiences to meet.
0: 예, 그래서 비움은 철학적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1: 네.
0: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1: 그쵸.
0: 공부도 그렇고 그럴
1: 네.
0: 때 쉬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웨이브하고 연결돼서 이제 선택했습니다.
1: Okay. So emptying everything out, that void, is actually very philosophical and it's a process of preparing or the time of preparing as well. If you think too much, you might become overwhelmed with thoughts, right? So you always need rest. And for that rest, she worked on her work, artwork, The Wave as well.
0: 네, The Wave.
1: 이제 그 심을 위한 그쵸. 작품인 거네요. 그죠?
0: 네네. 다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비어 있지만 빈 공간에서는 우리가 무한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1: 네.
0: 상상력이 이제 증대되죠.
1: So you're preparing for something that comes next. And in this empty space, it's an infinite world of imagination, right? So you can fill it with everything. Basically.
0: 예, 저는 그래서 이 여백과 비움 안에서 치유와 평화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믿어요.
1: And she believes that you can create the energy of consolation, healing, and peace in that empty void space within her paintings. Wow, very nice and very philosophical. Now, unlike oil painting, though, ink painting can't simply be painted over once the ink has spread, you know. Once it has spread and smudged, spill, that's over. Has working in such a medium influenced the way you approach life as a person, perhaps?
2: 수묵화는 우리 캔버스 유화랑 달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위에 덮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번져버리면 끝인데 화가가 아닌 인간 류제춘의 삶의 태도에 이런 장르가 가진 특성이 일상 속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까요?
0: 아, 그래요. 그림을 이제 네. 대학에서 네. 동양화 서양화 나누는데 네. 그 그림 어느 장르에 따라서 성격이 좀 바뀌어요.
1: So your personality as an artist actually tends to change depending on what sort of art you study. And she studied Eastern art back in university.
0: 네. 수묵화는 한 번 붓질이 붓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매 순간 집중하고 책임이 필요해요.
1: 정말 한 그 뭐라 해야 되죠? 획에도
0: 그쵸.
1: 정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So with ink painting, once you have used the brush to paint ink onto the paper, that's it, you know. there's no way of covering it up or redoing it. So it requires a lot of focus and concentration.
0: 예, 그래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네. 그다음에 대범함과 진중함. 네, 실수하면 네.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2: 네.
0: 근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죠.
2: 네.
0: 그래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우리는 붓질을 한다고 해요.
2: 네.
0: 연습해요.
1: So you can't be making mistakes because one brush, if you make a mistake, if it goes wrong, then you have to throw it away, right? So you need that calmness, a lot of focus, and you also need that boldness, courage to draw what you have to draw or paint what you have to paint.
0: 네, 지금 제가 36년, 올해로 36년 지금 한국화를 하고 있는데요.
2: 네.
0: 지금도 연습해요.
1: And she's been painting with ink for 36 years now, almost four decades, but she still practices and practices until today.
2: 놀랍습니다. 이게 약간 명상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0: 네, 수련이에요.
2: 수련 정말.
0: 수련 네. 기도하는 거랑
2: 네,
0: 똑같아요.
2: 네, 진짜.
1: So all this practice to me sounds like meditation and practicing as well to become someone better, like an artist who's better at it, because you really have to focus and put so much energy into that one brush that you paint onto the paper. All right. Well, I guess that has also reflected how you look at life too.
2: 이렇게 수련을 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성격이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그죠?
0: 네, 맞아요.
1: All right. Well, just as paintings have empty space, our lives too have moments of emptiness too. You know, when you face creative blocks or difficult times, how do you refill that space within yourself?
2: 계속 언급하신 그림에도 여백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여백이 생기잖아요.
0: 그렇죠. 네네.
2: 네, 슬럼프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작가님은 스스로 마음의 여백, 이런 슬럼프나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이 여백을 채우시나요?
0: 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
2: 네.
0: 그 여백의 빛처럼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진이 다 된 거예요.
2: 네.
0: 마라톤을 뛰어서 소진이 다 됐을 때 또 뛸 수가 없잖아요.
2: 그쵸.
0: 네, 그럴 때 자연을 찾아가서 산을 오르는 산책을 하거나
2: 네.
0: 물멍을 해요. 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2: 어떻게 보면 그 비움 상태에서 더 채워 나가시는 그런
0: 네.
2: 느낌이 들기도 해요.
1: So when she feels that sense of fatigue, you know, it seems like running a marathon. After running a long marathon, you feel really drained, right? So you can't do anything, and she doesn't do anything at all when she experiences a sluggish moment or a, I guess, a fatigue moment. And so she just looks at the nature or she goes hiking on the mountains and fills herself again with those nature energy.
0: 예, 그렇게 쉬고 나면 또 하고 싶어져요.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즐겁고 재밌어요.
1: And after having that time to just let things be, just taking a rest, doing nothing, looking at nature, and also she mentioned looking at the water, just dozing out like that, doing nothing, just staring at water for a long time. Then she sort of feels that energy again and that urge to paint again. And that's how much she loves painting and enjoys it.
0: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니까 인내심이 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2: 네.
0: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2: 네.
0: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2: 네.
0: 재미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하죠. 본인이
2: 네.
0: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2: 그러게요.
0: 평생 할 수 있죠.
2: 네.
0: 네.
1: So what Jaechun said is people think because she has been painting for almost 40 years, right? People would think she has a high level of perseverance, but it's not about that. She really enjoys painting, which is why she's able to do it until today.
0: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린 그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과거에 오래된 그림이다.
2: 네.
0: 이런 얘기를 좀 덜어 들어서 제가 그거를 미래, 현재 미래로 네. 옮겨놓은 게 K20이고요. 네,
1: 그 네. 고민을 하시고 K20을 탄생시키신 것도 뭔가 노력과 고민의 결과인 것 같아서
0: 그렇죠. 대표 네. 작가가 네. 이제 되었죠.
1: 그렇죠. 네, 너무 인상적인데 So she has turned something traditional into

0: 예술을 기본으로 그거를 국제협력과 문화외교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고요.
1: Oh, so K, she wants to play the role of converging AI with K Sumuk or K ink painting to make it become the center of cultural and diplomatic ties and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0: 네. 그리고 K Sumuk이 한국형 예술 브랜드로 예,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1: And she's going to keep working hard to turn K Sumuk into a Korean art brand in the future. Well, thank you so much. 1 hour has gone by so quickly. I wonder how your experience today here with us was.
2: 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작가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떠셨어요?
0: 이 방송이 우선 굉장히 즐겁고요.
2: 네.
0: 그다음에 이게 먹이, 무리에서 네. 먹이 번지듯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2: 네.
0: 예, 여러분에게도 여백과 제 그림의 여백처럼 여백과 따뜻한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1: It was really fun. And just like ink spreads in water, time really flew. And she hopes that this time was bright and happy for all of you as well. Well, unfortunately,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Here is 잘하고 있어. I'll be there by 황치열. 작가님,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0: 네.
1: All right, keep crunching.
2: Bye-bye.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in K-pop, and we'll provide that artist and our listeners with that stage, with our tiniest stage. And we have him back in the studio today, not as Chibun, but as The Vein.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he Vein입니다.
0: 아니 사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The Vein이라는 페르소나가 또 있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네. 또 이제 스포일러로 앨범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바로 진짜 나가시는 날에 나를 다시 잡고 오신 건데 지금 많은 팬분들이 이미 뭐 블랙을 들으면서 지금 채팅이 난리 나고 있어요.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So if you didn't get a chance to watch this a few weeks ago, he was here as Tebowun, which is his real name. But he has another persona, which is The Vein, and he did tell us during that interview that he was going to be making a comeback. He was working on an album, and so we were just like, no, we have to cement you coming back into the studio as soon as possible, and we did. And so he's back in the studio. A lot of the fans are dropping by just in time, and we are going to talk a lot about the album. For today. 오늘은 준비할 게 좀 많기도 하고 또 역시 라이브를 또 많이 준비해 주시기도 하셔서 뭐 이것저것 할 거는 많고 좀 바쁘긴 할 건데 네. 이번 앨범이 제가 보니까 13곡이더라고요.
1: 맞아요. 13곡 풀로 가득
0: 그러니까 정말 네. 제가 데뷔가 2000년대 초반인데 진짜 우리 때의 만큼의 정성을 들인 앨범이더라고요.
1: 네. 정말 진짜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0: 그래서

0: 오늘은 제가 가능하다면 너무 지루하지만 않으면 제가 앨범을 좀 분석을 하고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싶기는 한데 괜찮을까요?
1: 저는 너무
0: Okay.
1: 좋죠. 네.
0: So I hope that it doesn't get too boring, but he released a 13-track full-length album. Now I debuted in the early 2000s when that was like an average, like 12 to 15 songs was the average at the time, but yeah, he said he put a lot of work into it. And I was doing some research with the album, and I noticed that because he put so much work into it, I want to try to talk as much about the album as possible today. So I hope that that's not too boring for our listeners as we talk really deeply into the album. But let's jump into some warm-up questions. 지난번에 오셨으니까 이제 약간 우리 밸런스 질문이 좀 워밍업이 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1: 네.
0: So we're gonna warm up a little bit with some questions. I need to know, for the rest of your life, if you can only choose to perform in one time frame, which one would you choose, day or night? 평생 이 시간대만 공연을 할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낮, 밤.
1: 저는 밤이요.
0: 밤이요. 자, 사실 더베인 씨 지난번에 이제 우리 보은 씨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제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셨는데 솔직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세요. 아티스트마다 다르거든요. 이 시간대 라이브 괜찮다. 아니야, 나는 한 5시, 6시가 넘어가야 오후 5시, 6시가 넘어가야 내 목이 좀 풀린다.
1: 근데 그거는 약간 리듬을 바꾸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한데,
0: 본인은 좀 어때요?
1: 저는 이제 그런 그 아침에 노래 못하는 뮤지션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뭐 오전에 일을 할, 그냥 노래를 할 일이 있으면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0: 그러니까
1: 좀
0: 좀
1: 많이 하는,
0: 전날부터 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일찍 일어나서 좀
1: 네, 좀 컨트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That's cool. So he would definitely love to perform at night. And I was asking him, okay, be honest with me, because I know that this could be pretty early, and you did nail the live performances last time. But is this like, do you need a certain time frame to be comfortable in your voice? And he's like, not really. For the most part, it's just if he has work in the morning, he'll try to prepare himself like from the night before and get everything ready so he can do that. 자, 이거는 우리 지금 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음악적인 얘기도 좋지만 이런 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자, for the fans, this question is for the fans. Would you rather date your ideal type or somebody who i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you? 자, 이상형 만나기 versus 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1: 둘다 같은 거 아니에요?
0: 이상형은 내 기준에 뭐 외모가 됐던 성격이 됐던 그러는 거고,
1: 네.
0: 좀 그쵸? 그 차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 차이인 거예요.
1: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0: Okay, so his
1: 네.
0: ideal type is something that he needs. 자, 이쯤에서 이상형?
1: 이상형은 딱히 없습니다. 네.
0: 자.
1: 되게
0: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나 이렇게 대답하는 아티스트를 위한 질문들이 따로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1: 아니,
0: 자.
1: 단계적으로 그한 10개 정도의 관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첫 뭐라고 해야지? 첫인상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또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또잘 통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0: 이럴 때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아티스트분들이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을 할수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던 영화나
1: 네.
0: 드라마 중에서 이 배우가 했던 역할이 너무 괜찮았어요. 있던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뭐 전지현 씨가 정말 많은 분들의 이상형이고 막 수지 씨도 한때는 뭐 정말 약간 그딱
1: 네.
0: 이미지가 있고 어떤 작품에서의 딱 그게 있는 게 있잖아요.
1: 그 주인공의 이미지.
0: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읽으셨던 책이나 이런 거 중에서도 이런 캐릭터.
1: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쯤 나온 드라마인데,
0: 오케이.
1: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라고.
0: 아, 네.
1: 네, 거기 나오는 그 신민아님의
0: 네.
1: 그 역할,
0: 네.
1: 그 구미호가
0: 끼니,
1: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0: 이런 거, 그래,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1: 그 현실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0: 근데, 뭐, 이상형이, 대충은, 뭐, 신민아 씨가 그때 당시에 연기했던, 뭐, 분

0: 인기일 수도 있고 아, 아니면 네. 뭐 그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 두 개 다일 수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대충 팬분들은 이런 걸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놔야
1: 아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저는 좀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신비롭다.
1: 네.
0: 어 어렵다.
1: 그런
0: 오케이.
1: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되게 어려워서
0: 그죠 지금 우리 팬분들 내가 많이 좀 아는지 어렵네. 잠깐만. 오케이 일단은 so I was asking him since he says he doesn't have an ideal type. I was asking him like is there a drama or a movie or whatnot like an I like a particular person that you might have found attractive. He's like it was like in junior high or high school when My Love is a Fox came out and Simina was the female lead and she comes out as like a Kumio. It's a nine-tail fox that is like a little bit of part of like Korea's urban legend types of ordeals. And it was a huge hit of a drama. And he thinks that if the person he likes is a little bit secretive, he finds them a little bit more attractive. And all of the fans and us are just like, that's not easy to live up to. Okay. 자, 예능이 좀 다양한 예능들이 있는데.
1: 네.
0: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매력의 무인도 예능에 출연하기 아니면 정글 예능에 출연하기.
1: 아 저는 무인도 예능이 더 좀 구미가 당기네요.
0: 어 나무 네. 많으면 싫다.
1: 네.
0: 오케이. 오케이. 그,
1: 무슨 생명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무인도가 좀 낫지
0: like
1: 않을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out of a variety show being able to be on a deserted island or in the jungle, he's like deserted island because I don't want something to jump out at me when there is like trees. Okay. Today we're going to have a lot of these fun random questions, but because he does have a lot of live that he's going to be performing for us for today, we're going to take a little breather so that he can sing his first live. 도빈 씨가 이제 오면 오늘은 도빈으로 왔으니까 도빈 씨가 오면 라이브를 항상 많이 해 주시는데 이쯤에 네. 안 들으면 또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다가 오늘 인터뷰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전 아, 네. 라이브를 들을 건데 자 어떤 곡인지 자랑 부탁해요.
1: I'm Gonna Make It Shine이라는 곡이고요. 좀 감나라 배나라 이제 옆에서 훈수 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잘 해볼게라고 하는 그런 좀 내가 해낼 수 있다 그게 되겠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할 수 있다 한번 봐봐. 하면서 이제 저의 좀 자신감을 어필하는 그런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라이브 준비하셔야 되니까 물 드시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So this is from the recent album. It is I'm Going to Make It Shine and it's literally a track to say I'm going to show you what I can do to everybody out there who doubts him. If anybody's sitting there like, oh, do you think this is actually going to work? He's showing them up with this track. So I think everybody is ready for it. 준비됐을까요?
1: 네.
0: All right, let's go.

0: Bravo. We got the vein in the studio today. He just sang live for us. I'm gonna make it shine. 이거 출근 송이네요.
1: 완전 출근성이죠.
0: 네. 네. 정말 일하러 가기 싫어 죽겠는데 부장님한테 보고서도 드려야 네. 되고
1: 뭐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진짜 이거는 완전 출근성이네요. This is the best song to listen to on the way to work because it's gonna tell, it's like gonna get you motivated to just, yeah, bravo. Dolphin Song 59 says, 아니 이분 또 오늘 아침에 CD를 드시고 오셨네.
1: 감사합니다.
0: So the listener are saying that he pretty much just ate the CD this morning for breakfast. Yes. Okay. We need to talk about the album. 제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앨범이 이제 13곡인데
1: 네.
0: 에너지가 많이 넘치고 사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설명을 하시기로는 더베인이라는 페르소나 자체가 더베인은 네. 조금 더 락 사운드가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예 장르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따가 우리가 공연도 홍보를 해야 되고 쇼케이스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네. 날짜랑 이런 거 다 홍보를 해야 되지만 이게 듣고만 있어도 막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본인이 본인이 워낙 잘하시는 장르라서 아닐 수는 있지만 네. 한 두 곡 녹음하면 목이 갈 것 같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냥 아주 즐겁게 녹음을 했어요. 네.
0: 혹시 이 13곡 중에 제일 먼저 본 녹음 들어갔던 곡 있어요?
1: 아 보컬 녹음이요? 보컬 저 순서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번 몽키 숄더라는 곡부터 녹음을 했어요.
0: 그러면 순서 정하고 들어가셨어요?
1: 네. 트랙 순서를
0: 아예 스토리텔링. 그러면 네. 저 항상 이제 좀 미니까지 내시는 분들한테도 꼭 여쭤보는 건데 요즘에 사실 셔플로 많이 듣잖아요. 좀 랜덤으로 그렇죠, 좀 많이 그렇죠. 듣잖아요. 네. 혹시 이번 앨범은 순서대로 일단은 한번 듣고 셔플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어때요?
1: 이번에는 특히 좀 특별히 1번부터 13번까지 순서대로 들어주시면
0: 스토리가 쭉 이어지나요?
1: 네, 이어집니다.
0: Okay, so it looks like that recording was actually a lot of fun for him, even though honestly it feels that with the way that he sings, it would be really tiresome. But he said he had a blast recording all 13 songs, and I was like, which song did you record first? He's like, oh, no, I recorded it in order. So he pretty much had the track list ready and set in the number one to number 13 track, and he just ended up doing it in order. And I was asking, because these days when we listen to our playlist, listening on shuffle is kind of something a lot of people do. So do we have to listen to the album in order? And he says, yeah, for this album, he really wants you guys to listen to from 1 to 13 in order as much as possible.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팬분들은 파워 J 왕대 문자 J.
1: 이번 앨범은 J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Okay, 네. So yeah, his fans are just like, he's a power J, capital J to the max, always the planner. And he's like, yeah, he feels that his J powers did come out as much as he could. So were these songs originally in your system or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and then started working around it? 아티스트분들은 사실 앨범을 낼 때 첫 발걸음이 항상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회사가 됐던 본인이 됐던 나 언제까지 앨범을 낼 거니까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틈틈이 작업을 해놓고 이번에는 좀 약간 주제를 정하고 그거에 맞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약간 일절들을 좀 꺼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번 앨범은 어떻게 첫 걸음이 시작이 됐어요?
1: 사실 첫 단추는 그냥 좀 저를 제대로 보여주자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0: 오케이.
1: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내가 더 사람들에게 나라는 그 더베인 그리고 채보은이라는 아티스트를 보여줄 때 어떤 명함을 꺼내야 할까? 네.
0: 그러면 오늘 만약에 더베인 씨를 처음 봤다면 이 앨범이 소개 앨범이 좋을까요?
1: 저는 저를 아주 잘 보여준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네,
0: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과거에 냈던 거를
1: 들어봐도 이제 이해가 더 딱 되는.
0: 오케이. So the first big step for this album was he wanted to do something that really showed who he was as an artist. And so I was asking, what if a listener found you for the very first time today? Would you recommend this album as an introduction to you? He's like, yeah. He feels that if you listen to this album in its entirety and then go back to his previous works, you will kind of understand why he chose the sounds and stuff that he did in the past through understanding him as well. The title of the album is Balance, but I want to know if this was the keyword that you were kind of thinking of, or did it kind of come out as you were finding it? 균열이라는 앨범 타이틀 안에서는 원래 그 단어에 좀 약간 꽂혀서 시작이 됐었나요? 아니면 앨범을 작업을 하고 이제 라인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타이틀이었나요?
1: 아, 균열이라는 타이틀 자체가요.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뭔가를 이렇게 뭉쳐줄 단어가 필요하고 저도 그걸 계속 찾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되게 우연하게 이제 제가 작업실을 이제 작업을 하다가 옮기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 시즌에 작업실을 옮겼는데 바닥에 이렇게 균열이 나 있더라고요.
0: 네.
1: 균열이 나 있는데 균열이 있네?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그 이후에 또 일을 좀 하다가 이걸 보니까 좀 이제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신경이 쓰이고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도 또 바빠서 이제 뭐 공연하고 이런다고 또 활동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앉아서 어느 날 이걸 딱 봤는데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이 균열에 대해서 좀 딥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제가 지금 음악을 만들고 있고 제가 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여하면서 곡의 의미들을 쓰고 있는데 내가 저 균열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그대로 둬야 할지 메꿔야 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상황과 그 균열이라는 그 단어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균열로 이 곡들을 모을 수 있겠다 해서 균열로 모으고 이제 균열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고 난 뒤에 더 이제 그 곡들이 균열에 흡수가 될 수 있게 더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0: Okay. So for him, he says that the reason why Crack came up was he was in the process of moving studios and he saw Crack when he moved. And he was like, oh, I'm going to fix it. What am I going to do about it? Like, it was like he could just kind of push it off. And then he got busy. And then he saw it one day. And he was like, now it's starting to bother me a little bit more. And then life got busy, you know, he did shows. And then he was starting to work on the album. And then one day he kind of sat down and he was looking at it. He's like, oh my God, that's so annoying. And so it started to really annoy him. And he was putting the album together and he was trying to find a word that can kind of fit everything together and kind of bunch them into a group. And he was like, yeah, I think that's it. Because he was thinking of, do I fix it or do I not? And he felt that the album kind of was able to come through that too. 사실 요즘은 뭐 이 정규 앨범을 이렇게 길게 안 내기도 하지만 네. 제가 앨범 그 소개를 보고 사실 좀 감동을 받긴 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소개 자체도 꽤 길고요.
1: 네.
0: 지금 제 핸드폰에 띄우는 건데
1: 네.
0: 각 노래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앨범을 한번 쭉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그 앨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지 굳이 그 곡 하나하나를 요즘은 잘 설명을 안 하는데 그 설명들이 좀 빽빽하게 있는 편이라
1: 네.
0: 원래 이렇게 하고 싶었었나요? 아니면 이제 좀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긴 아이디어예요?
1: 그냥 원래도 이제 곡마다의 의미들이 있고 이 곡들이 사실 앨범 안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 이제 단일 곡이었을 때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설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리고 그 소개들이 모여서 이걸 다 읽어냈을 때 다시
0: 앨범을
1: 그 앨범에 또 설명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다시 들여다봤을 때 아 이래서 균열이구나를 아실 수 있게 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접하는 건 많지만 사실 글을 통해서 접할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0: 맞아요.
1: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좀 자기만의 생각과 그런 시간의 비움을 좀 들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0: Okay, okay. So he was able to put a lot of description into the album. So please go check out the album and try to read everything because he put like there's a beautiful description of the full album, but each song as well. And he feels that the reason why he did that was because he knows that the song in the album is great, but sometimes you're just going to look at that song, and he wants everybody to walk away with that description as well. But if you look at all the descriptions through script and then go back to the whole review of the album, it's gonna make a different meaning. 우리 이쯤에서 또 이제 안녕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아, 영어 제목을 정했잖아요.
1: 네.
0: Hello and goodbye.
1: Hello and goodbye.
0: 그러니까 이중의 뜻 있는 곡이죠.
1: 네.
0: 바로 라이브
1: 뭐 이별.
0: 이별.
1: 네.
0: 바로 라이브 준비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0: Okay. 자, 라이브 준비해줘요. 네. So we have 안녕, hello, and goodbye. He was trying to think of what English title would be perfect for it, and we came up with it during the song break. So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him sing live coming up next. 준비됐을까요?
1: 네.
0: Let's go!

0: 브라보. 자, 우리 청취자분들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회사에서 울지 마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밖에 비까지 많이 오고 있어서 네. 너무 이게 잘 맞나 봐요. So it's raining here in Korea at the moment, and a lot of our listeners, a lot of his fans are, it looks like they're in the at work at the moment. They're like, don't cry at work. So another amazing performance by The Vane in the studio for today. Were there any other songs that you wanted to put into the album but ended up not going through? 혹시 야, 물론 열세곡도 너무 네. 충분히 넘치는 곡들이지만 네. 혹시 좀 한두 곡 정도 더 넣을까 말까 했던 곡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딱 정말 딱 13곡이 픽스가 됐었어요?
1: 아, 몇몇 곡들이 있기는 했는데
0: 네.
1: 앨범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주제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곡들은 좀 과감하게 제거를 했어요. 네.
0: 자, 제거를 했을 때 네. 베인 씨는 버려요? 아니면 아껴나요? 어떻게 해요?
1: 그대로 둬요, 일단.
0: 둬요?
1: 네.
0: 그러면 나중에 세상에 빛을 나올 수 있는 애들이네요?
1: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곡 중에 한 곡이 또 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도 있었어요.
0: 어떤
1: 네.
0: 건데요?
1: 제일 마지막 트랙, 틈이라는 곡인데 틈. 사실 이제 그 곡이 타이틀곡이 됐거든요.
0: 오.
1: 네, 메인 타이틀곡이 됐는데 그 곡의 그 사운드 를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어요.
0: Look at that. Okay, so he never throws his songs away. There were a few songs that he was going to put into the album, but they just didn't make the cut because he felt that the vibe just wasn't there. And he said that there's actually a few songs that he's kept in the past that made it into the album. Tim was a track that he created about 5-6 years ago, and he just kind of kept it there. He was able to bring that into reality and then changed it just a little bit for the album to fit it a little bit more. 최근에 사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웨인 씨가 이제 참여한 OST를 그
1: 네네.
0: 드라마를 저희가 주말에 소개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소개를 하고 또 오늘 나오는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드라마에서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내는 아티스트한테 물론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색깔이나 네. 녹음 과정이나 이런 거를 좀 터치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참여를 했을 때
1: 네.
0: 어떻게 참여를 하고 또 본인 색이 좀 많이 들어가서
1: 아 네네 요번에 안 그래도 이제 이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0: 러브콜이 뭔가요?
1: 그 되게 딱 맞는 이제 비슷한 결의 보컬이 좀 거칠었으면 좋겠는 그런 이제 곡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Pay Me in Noise라는 그 곡이었는데 그 처음에 제가 그 가이드를 받았을 때 되게 예전에 막 멋있게 붙던 뭐 약간 AC/DC
0: 맞아.
1: 그런 보컬 리스트가 부른 것 같은 가이드가 왔었거든요. Uh-huh.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AI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걸로 이렇게
0: 우와,
1: 가이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0: 우와.
1: 그래서 이제 저는 AI와 싸운 약간 OST계 이세돌 같은.
0: 이거 안 물어봐서 큰일 날 뻔했다. 네. 너무 재밌다. 진짜 대박. 오케이. 네.
2: So he recently did the soundtrack for the track that he released, and it sounds similar to his music. So I was asking him like how he ended up doing the process, and he says he actually got the call while he was working on the album, and when they reached out, they're like, we really want you to do something really rough. We need a rough vocalist. And so when he received the demo, it sounded like a vocalist from like AC/DC. Like he felt very much like he was listening to a classic vocalist, and he's like, so I asked the producer, and they said they used AI to the demo vocals recorded. So he was like fighting with an AI when he was putting it together. But he said that it was a fun process through and through. 아, 그 생각을 못했다. AI를 이제 데모를 작업을 하는구나.
1: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0: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that's not a bad idea.
1: 맞아요.
0: It's not a bad idea. Okay.
2: you are getting ready for a lot of performances. 제가 보니까 이번 앨범 이제 정규 앨범에 정성도 많이 쏟으신 만큼 네. 뭐 공연이 좀 뭔가 많더라고요.
1: 아 네.
2: 그래서 공연을 한 두 번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하면 좋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지금 공연이 많은데 일단은 네. 제일 큰 거 쇼케이스부터 얘기할까요?
1: 아 네. 7월 25일 토요일에
2: 25일이요?
1: 네. 홍대 그 상상마당 라이브를
2: 오케이.
1: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앨범의 전곡을 라이브로 처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 전곡이요?
1: 네.
2: 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앨범 네. 리스닝 쇼케이스네요.
1: 앨범 리스닝 쇼케이스라 13곡을 들려드리면서 또 곡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Okay, so he has a showcase coming up. It's an album listening showcase that's going to be coming up on the 25th of this month in Hongdae at the Sasangmadang Hall. And he's going to be playing all 13 tracks off of the album. He's going to be playing all of them live. And he's going to be sitting down and talking with the fans about, like, you know, explaining the songs in depth as well. So make sure that you guys write that down. 이거는 무조건 메모를 하시고 지금 또 뭐 말씀하시네. 우리 팬분들이 또 다 우리 메모합시다 하면 Everybody's like, let's write this down
1: 감사합니다.
2: So we know what we're doing. You perform, if we look at the videos on your whatnot in your performances, you do have a band that you seem to perform with. Do they help you with the album as well? 공연을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네. 무대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1: 아,
2: 혹시 앨범 작업을 하실 때도 같이 일하는 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공연할 때만?
1: 앨범 작업팀과 또 공연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오, 이제 오. 또 베이스 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앨범이랑 이제 라이브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
2: 아 네. 이거는 또 이제 또 막 25일 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게 또 보는 꿀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1: 아, 네네, 그렇죠.
2: So, if you've seen him, he does perform with certain members for a band so that he can go up on stage. And he says that the bassist overlaps. So the bassist does work on his album and on stage. So you're looking at the same person. But when it comes to his album productions and then like his performances, they do tend to be different. How long does it take for you to like practice? 이제 25일이 또 리스닝이니까 합주도 해야 되고 할 텐데 네네. 주로 본인 이건 아티스트마다 너무 다르니까 합주는 몇 번 정도 하시고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준비를 하고 올라가세요?
1: 합주는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잡고
2: 꾸준히
1: 네 꾸준히 이제 연습을 하는데
2: 그럼 지금 계속 하고 있겠네요?
1: 네 지금 하고 있어요.
2: Okay, so for him, he takes a whole month to get ready for a performanc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omething of that level. 자 이쯤에서 우리가 또 라이브를 들어야죠. 자 Who am I? Who I am that is. 네. Who I am 이거 어떤 곡인가요?
1: 말 그대로 Who I am입니다.
2: 네. 정말 이 앨범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1: 약간 뭐 좀 내가 나를 보여줄게 약간 그런 약간 포부가 담긴 그런 곡입니다.
2: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So who 네. I am literally is just saying who I am. I'm gonna show you who I am through and through the track as well.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1: 준비됐습니다.
2: All right, music cue.

0: 와. 아니 지금 청취자분들도 아니 저 목소리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목 안 아파요?
1: 아 네 괜찮습니다.
0: So the listeners in the chat are just like, how can his voice come out like that? And I was like, does your voice not hurt? He's like, I'm fine. Born to be a rock star, indeed. Okay, so to spice things up a little bit for today, and on top of our listener questions, we do have a user manual because the fans seem to love this as well. So we have a question, a few of the questions with the... user manual actually came in as our listener questions, so we're going to be matching those up together. 사용 설명서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따 이거 네. 사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여기 있는 질문들 중에서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낸 질문이어서 그냥 여기에 좀 합친 것들이었는데 네, 네. 좋아하는 음식이 좀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간단한 게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고기, 모든 고기, meat, any type of meat. Any type of meat. 그래도 네. 좀 나는 좀 아 좀 힘이 필요하다. 네. 꼭 찾는 부위나 종류가 있을까요?
1: 그래도 닭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삼계탕. 아니면은
0: 복날이나 이런 거 좀 잘 네. 챙기시는 편인가요?
1: 좀 무조건 챙기는 편.
0: Oh, okay. So he's definitely a chicken lover. If he feels like he needs to like rejuvenate himself, and I was like, do you eat stuff on the hottest days? He's like, yeah, he has to. He has to. I have to say that his penmanship is quite beautiful. 글씨 너무 이쁘게 쓰신 거 아니에요? He's got really nice penmanship. This was also a listener question, so we inquired it into his user manual. Is what is music to you? And you said that it was just your life. 정말 Music is my life답게 삶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 삶이어도 일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좀 쉬고 싶을 텐데 그런 순간은 없어요?
1: 저 요즘 좀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근데 대부분 이제 음악을 하고 있으면 좀 뭐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또 풀리는 순간도 결국 음악을 할 때더라고요.
0: 그래서,
1: 네,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다. 이제는 좀 나한테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그런 게된게 아닌가
0: okay.
1: 그런 생각입니다.
0: So he said my life. And so I was like, oh yeah, definitely music is my life for that. But he says that even though he wants to break away from music, he kind of can't. He is thinking about going on a trip soon if he can. But other than that. Yeah, there are hardships when he's working on music and whatnot, but for the most part, he feels that he can also be happy thanks to music. Like, he can get out of that rut thanks to music too. So he feels that even though he wants to get rid of it from his life, he can't. You were really good at drawing, and I want to know if this is a specific thing. 내가 생각해도 멋있었던 내 모습에서는 옆모습을 그리셨는데 잘 그림도 진짜 잘 그리신다. 이 옆모습이 제일 이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1: 제가 이제 여기 턱선이 보일 때 멋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0: It's not just the side of his like his profile. It's the fact that if like you can see in chin line, 네. he thinks that he looks what do you think people would say about you that you are a little crazy? 자, 주변 사람들 말하는 나는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1: 이게 되게 다양한 의미로 미쳤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앨범 낸다고 할 때 이제 주변 동료 뮤지션들이 미쳤냐?
0: 그러니까 요즘은 안 팔리니까
1: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막 공연 보고 아, 너 진짜 미친놈 좀 잘한다 막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런 이제 다양한 의미의
0: 네,
1: crazy.
0: Okay, so yeah, he said crazy, and the reason is because this is true. So when he was telling his fellow musicians, oh yeah, I'm going to put out a full length album, they're like. I'm crazy. Like nobody puts a full-length album out these days. But then also he's like, oh yeah, you were like crazy on stage today. Like there's so many different ways that you can compliment him with that. And so he says that he loves the fact that he is that. He likes to get praise.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쯤에서는 나의 설명서에서는 만약에 더베인 씨를 오늘 처음 누군가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자리가 됐던 처음 만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더베인 씨한테 가서 좀 친해지려고 해서 이렇게 말을 붙이거나 하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다가오면 본인이 좀 마음을 좀 더 쉽게 열 수 있을까요?
1: 너무 과한 어필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극이.
1: 네, 극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그냥 이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뭔가 매너가 서로 있으면 아주 빨리 친해지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0: 그럼 음악 얘기하면 좀 빨리 친해져요? 음식 얘기하면 빨리 친해져요? 아니면?
1: 두 개 다 빨리 친해지는 것 같은데요. Okay.
0: So he's like power E's like that are too in my face, a little hard to deal with. But if you talk about food or music, he will enjoy that as well. He will enjoy that too. So keep that in mind the next time you see him. 자, 우리 공연 얘기를 했지만 25일 날 공연 말고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소식이 있을까요?
1: 13일에는 또 이제 곡을 들으면서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뭐 큐레이터님 한 분이랑 같이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0: 13일?
1: 네.
0: Okay, so on the 13th, he's going to be having an event where he's going to talk. It's going to be like a listening ordeal. He's going to have another creator as well, and they're going to kind of sit down and talk about the album as well.
1: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쇼케이스 25일 쇼케이스. 이후에 청음회를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딱 그 이 앨범을 들었으면 가장 좋을 스피커를 두고 이제 청음회를 열 생각입니다.
0: He's going to have a listening party again after the 25th because he's going to have a specific speaker set up that he wants you to listen to the album through.